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상록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편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수의 꿈을 끝내 이룬 조삼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청장 고원.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까자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향 찬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께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장신철 가수의 노래입니다. 요요남.

민족의 멜로디 김문우 가수가 부른 하얀 편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국경절 시즌 영화 흥행 수입이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시즌에는 여러 편의 영화들이 집중 개봉했으며 국산 영화가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수입 대작이 동시에 개봉해 가족영화, 애니메이션, 형사추리, 감성과 코미디, 현실 소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신탐정의 흔적은 7일 훈장 획득자이며 흔적 검사 전문가인 최도식의 선진 자적을 바탕으로 했고 영화 시간대는 수십 년에 걸쳐 공안 경찰들의 초심과 신념을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나라 형사수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90여 년의 인생 여정에서 최도식은 70년 넘게 세종국의 사업에 헌신하며 일해왔습니다. 경찰직에 종사한 후 최도식은 1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직접 7000여건이 넘는 흔적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부부는 조심양과 심춘향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우연히 영혼이 바뀌어 상대방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코믹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포 브로크 2는 전작의 사실적인 서사 품격을 이어받아 가족을 잃은 두 피해자가 함께 죄악 경과를 추적하며 어둠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영화 활색 생향은 중장년층의 감정과 삶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두 번째 인생 선택과 서로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며 섬세한 생활 관찰을 보여줬습니다. 아기 돼지 페파 완벽한 휴가는 페파가 신기로운 모험을 하나씩 풀어나가다가 가족들과 재회해 완벽한 휴가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영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아이맥스, 시니티 등 각종 특수 효과관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로 되었습니다. 올해 국경절 시즌 여러 인기 영화가 특수 효과관 버전으로 출시되어 영화 팬들에게 더 나은 시청각 경험을 선사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LED 방영 시스템은 600억 가지가 넘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색상 전환이 섬세하고 화면의 입체감도 뛰어납니다. 중국 영화그룹 유한회사 변유 집행비사는 전세계 LED 영화 스크린의 밝기 기준이 일반적으로 300니트이며 시니티는 자체 개발 과정에서 이를 500니트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3D 관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재판 공예의 기술 성능 지표는 기존 스크린의 6배 내지 10배에 달합니다. 최근 국경절 시즌 개봉작 다수가 전세계 개봉을 공식 발표하며 더 많은 중국 이야기들이 전세계 관객들에게 전해질 전망입니다. 신탐정의 흔적은 글로벌 개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월 15일 중국 향항, 중국 오문, 싱가포르, 독일에서 개봉하고 22일 말레이시아에서 개봉하며 후속적으로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 나라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포 브로크 2, 무슨 뜻이야 부부 등 국산 영화들도 잇따라 해외 개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책면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국영화국장회의에서는 중국 영화의 해외 진출 촉진에 조력한다고 명확히 제기하며 중국 영화의 고수준 개방을 확대하고 그 국제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이겠다고 표했습니다. 국가영화사업발전특별기금은 계속해서 국산 영화의 해외 배급과 판매를 장려하며 발생 수입의 비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특집 제21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동성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영화 회족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얼마 전 201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경기에서 우승한 진여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21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며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이민의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토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세계에는 유일한 현대화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나 적용되는 현대화 표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평은 우리가 진행하는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의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 이래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발전시켜왔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고 개발도상국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서방 자본주의의 길만이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각국 현대화의 공동한 특징도 있고 자국의 실정에 기반한 중국 특색도 있으며 명확한 본질적 요구가 있는 현대화입니다.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보면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의 용도 용량이며 중국식 현대화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라 흔들림 없이 꾸준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며 신시대 중국식 현대화가 혁신적으로 발전해 두 번째 100년 분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고 가장 두드러진 우세이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견제해야 하는 최고의 원칙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사회주의 제도를 조건으로 하는 현대화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 성격과 미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가 서방의 현대화 길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길이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과학적 내포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분투 목표는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세우는 것이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물질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질적 발전의 방향을 견제하고 질적 발전 모델과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형성하며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이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끊임없이 마련해 우리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치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전 과정 인민민주의 발전 방향을 견제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향상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제하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정신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이민의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고 방향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하며 전민족의 문화혁신 및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인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사회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방향을 견제하고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위의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사위의 활력과 조화,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 추진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록수총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하며 생태가 량화한 문명 발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면서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제 영향 차원에서 보면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일부 나라가 전쟁, 식민, 략탈 등 방식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옛길을 지향하고 협력 상생을 통해서 공동발전과 평화발전을 실현하는 현대화 발전 모델을 개척했으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개발 도상국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넓혀주고 발전을 가속하는 동시에 자체의 독립성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한 뱀이 넘어가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향촌,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봉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세로 아나운서입니다.
2: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봉성촌은 6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아한 소문과 우아한 가옥, 아늑한 돌길, 장엄한 장군 조택을 완종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381년에 군사시설로 축조된 봉성촌의 대봉고성은 바닷길로 침입하는 왜구를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이름을 날렸고 그로부터 봉성촌이 속한 심수시도 대봉의 도시로 불립니다. 대봉고성은 성문과 망루, 해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은 불규칙적인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성 안에는 동문가와 남문가, 정가 등 세 갈래 골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의 량캐에는 좌영서와 참장부, 소비서, 식량창고, 군복국, 화약국, 관제묘, 조공사, 전궁묘 등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봉고성은 기존의 구도와 성문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장군 저택들인 진위장군제, 요기룡 장군제도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844년에 지은 류연작 진위장군제는 대봉성 남문 가까이에 위치해놓은 청나라 때 관조 고물입니다. 대봉고성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 고물인 진위장군제 문에는 청나라 도광 황제가 친필로 쓴 진위장군제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 앞에는 돌사자 한 쌍과 무관 저택임을 보여주는 돌북이 놓여져 있습니다. 초마와 기둥, 대들보에는 금박칠을 하고 꽃나무와 새를 그리거나 시를 썼습니다. 방 아홉 칸을 가진 건물 세 채로 된 안채는 장군의 주택이고 그

0: 장군제 맞은편에 뢰세초 장군조택이 있고 종가에 뢰용량 장군조택이 있으며 소문가에 역시 장군이었던 뢰은작 장군의 장남과 사남의 조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명나라 때 묘종 장군과 서훈 장군 조택, 청나라 때 뢰씨 가문 3대의 다섯 장군 조택, 뢰씨의 보좌 장군 조택 등 10여 채의 장군 조택을 보유한 봉성촌은 명실공히 장군촌입니다. 대봉고성은 객가인이 사는 동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때문에 성난의 건물은 북방 건물과 남방 건물의 특색을 한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은 보통 종문 하나를 거느리고 양쪽에 별채를 두고 있으며 처마와 지붕은 모두 북방 건물 양식으로 지어져 굴곡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는 벽이나 기둥에 꽃을 그리고 진흙으로 조각을 빚거나 목강물을 만드는 등 남방 건물 양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또 질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둥근 모양의 우물 룡정은 봉성촌 동문밖 룡두산 기슭에 위치했습니다. 깊이 7m, 지름 1m의 이 우물은 녹음 속 바위 틈으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사시장철 변함없이 맑은 이 샘물은 열을 덜고 독을 제거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에 좋은 기능을 가집니다. 여름에 이 물을 마시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겨울에 이 물을 마시면 꿀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봉성촌을 찾는 많은 화교들은 돌아갈 때 룡촌 샘물을 가지고 가서 이국 타향의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그 샘물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아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봉성촌에는 달이 4개가 있습니다. 160여 년 전에 축조한 3m 높이, 10m 길이의 등운교는 로면에 화강암을 깔았습니다. 전한대 의하면 이 다리를 건너면 운이 따르고 200여 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2m 높이, 10m 길이의 영음교를 건너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합니다. 관경교는 작은 시냇물 위에 위치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물길이 끊어져 현지인들이 한갱교라고도 하는 이 다리는 로면에 화강암을 깐 아치형 돌다리입니다. 봉성촌은 대봉의 온호와 대봉의 산노래, 대봉의 바다축제를 비롯해 봉성촌만의 독특한 문화와 민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대봉의 온호는 고대의 군사를 연구하는 산중인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영하 회족자치구 박물관입니다. 영하 회족자치구 박물관은 영하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영하 박물관의 전신은 1959년에 성립한 영하 지지박물관 준비처입니다. 은천시 승천사 내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73년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영하회족자치구 박물관으로 개명하고 2004년 영하회족자치구 정부가 신관 건설을 자치구 창건 50주년 헌례공정으로 하고 2006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2008년 9월 신공이 완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신관 총 면적은 3258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4층으로 되었습니다. 전반 건물의 높이는 21.2m입니다. 우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은 영하 회족자치구의 회자 모양으로 되었고 회족의 문화 특색도 보여줍니다. 옆에서 보면 고대 봉화대와 같은데 이는 영하의 변방 문화를 상징합니다. 외벽 장식은 가릉 빙가 등 문물의 요소를 사용해 지역 특색이 아주 뚜렷합니다. 박물관 건물은 2010년에 중국 건축품질공정 최고상인 로반상을 받았습니다. 영하 박물관의 문물은 안벽화, 북방초원계 청동기, 비단의 길 문물, 서하 문물, 혁명 문물, 민족 문물 등으로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며 영하지구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융화하는 역사를 증견했습니다. 문물 총수는 5만여 점에 달하는데 호선무 석강묘문, 도금동우, 역사지문 받침대 등 국보급 문물을 비롯한 국가 1급 문물은 156점입니다. 그중 당나라 석각 호선무 묘문은 비단의 길에서 중서문화예술 교류에 성황을 새겼고 도금동우는 서하시기 축조기예의 최고 수준을 대표합니다. 역사지문 받침대는 서하시기 서하문자와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2층에 위치한 영하 통사진열은 문명의 서광, 서용의 춘추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부지 면적은 3,000평방미터가 넘고 2,500여 점의 전시품으로 상고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영하의 문명 맥락을 짚었습니다. 3층 민속전시청에 위치한 영하 민속진열은 민속의 근원, 생산풍속, 생활풍속, 거주풍속, 음식풍속, 명절풍속, 예의풍속, 민간예술 8개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350여 점의 전시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황하유역 변방의 생활방식과 풍속을 보여줬습니다. 전시 면적이 1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영하혁명문물진열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열은 영하 조기혁명운동, 영하에서의 홍군장정, 영하의 항일운동, 영하해방, 영하의 사회주의 건설 초기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졌는데 341점의 문물로 영하의 혁명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영하 암벽화전은 전시 면적이 13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암벽화전은 암벽화 내용을 주선으로 100여점의 암벽화, 175폭의 암벽화 파편,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각효과로 하란산 암벽화의 원초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영하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이며 또한 전국 인문사회 과학보급 기지, 국방교육 기지 등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방학철 자원봉사 해설원 강습 등 사회 교양 행사를 적극 펼치며 수많은 중소학생 해설원을 배출해 영하의 문화 전파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영하 박물관은 그 풍부한 문물과 정교한 전시, 다양한 문화 행사로 사람들이 영하의 역사 문화와 민족의 멋을 느끼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물관은 영하 문화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문화보물고에서 눈부신 샛별로서 영하의 독특한 매력을 널리 뽐내고 있습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시절이 좋았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아이를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얼마 전 202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경기에서 우승한 진여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202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 진여힐이 11초 06의 성적으로 대회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그녀는 최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적이 저에게 주는 최고의 성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7세의 단거리 신의 진여힐은 절강 영파에서 태어났고 부모 모두 단거리 선수 출신입니다. 소학교 5학년 때부터 그녀는 육상 트랙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진여힐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끊임없이 고치고 조금씩 향상하며 모든 동작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후천적인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여힐은 포기하고픈 순간이 몇 번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버텨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절강성 청소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진여힐은 11초 57의 성적으로 14세 15세 여자 100m 챔피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m 결승전에서 23초 61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2016 중국 육상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진여힐은 11초 08의 성적으로 여자 100m 우승을 차지하고 아시아 620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앞서 진여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되어 신나면서도 긴장됩니다. 이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완벽한 18세 생일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는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풋내기의 패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안 되면 4년, 8년 더 도전하면 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밝거든.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손중상과 신의 혁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손중산은 1866년에 출생했다. 손중산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중국이 한창 외국 열강들의 부단한 침략과 수탈을 받을 때였다. 이 시절 국가는 봉건 사회로부터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력이 날로 쇠약해지고 중국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 압박이 심해졌으며 관료들은 부패하고 인민들은 생활난이 허덕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손중산에게 가슴 아픈 인상을 깊이 남겼다. 손중산은 형님의 도움으로 선으로 하와이, 광주, 홍콩 등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서방국가의 정치, 역사, 군사, 과학을 소개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과정에 손중산은 봉건 사상과 대립되는 자산계급 사회정치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낙후한 중국과 봉건 제도의 부패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됐다. 이 시절 손중산은 혁명의 뜻을 둔 많은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1894년 11월 그의 28살인 손중산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자산계급 혁명단체인 홍중회를 창립하고 중국에서 민중을 화합한 정부를 내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중회의 창립은 중국 자산계급 민주혁명의 시작으로 되며 이와 동시에 손중산이 정식으로 혁명의 길에 나선 것으로 된다. 홍중회가 창립된 이듬해 손중산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광주시에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했다가 소식이 누설돼 봉기가 실패했다. 봉기가 실패하자 손중산은 해외로 피신했다. 그 뒤로 그는 16년간 해외와 중국을 오가며 불효불굴하게 혁명활동에 종사했다. 그 당시 날로 가시에 되고 있는 민족위기와 사회위기에 직면해서 나라를 구하고 중화를 진흥시키는 것은 시대의 주제로 됐다. 각지의 각계층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행동에 나섰다. 홍중회 같은 많은 혁명단체들이 연이어 각지에서 창립됐다. 전국적인 혁명단체를 내와 지도 중심을 수립하는 것은 혁명의 절박한 수요로 제기됐다. 1905년 여러 개 혁명단체들로 구성된 중국의 첫 자산계급 민주혁명정당인 중국동맹회가 성립됐다. 손중산은 풍반 혁명 경력과 그 위망으로 총리로 추대돼 당의 최고 지도자로 됐다. 같은 해 손중산은 동맹회 기관지인 민부발간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핵심으로 한 삼민주의를 제기했다. 삼민주의는 비교적 완전한 중국 자산계급 민주혁명의 정치 강령이다. 동맹회 성립과 손중산이 내놓은 삼민주의 주장은 진일보 혁명 정세의 발전을 추진했으며 더욱 많은 혁명가들이 손중산의 주변에 뭉치게 했다. 1906년부터 1911년 신의 혁명 전까지 손중산은 9차례의 무장봉기를 계획 발동하고 지휘했다. 비록 무장봉기가 죄다 실패했지만 민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왕조 멸망의 조종을 올렸다. 1911년 10월 중국에서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2000년엔 지속되어 온 봉건제 왕조를 종말지었다. 이 혁명은 중국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비로 됐다. 이 혁명이 일어난 해인 1911년 중국 음력으로 신의 년이어서 사람들은 이 혁명을 신의 혁명이라고 한다. 1911년 10월 10일 혁명 당인들은 중국 중부의 중요한 도시인 무창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중국의 10여 개 성에서 홍해서 청왕조의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선포했다. 손중산은 미국에서 혁명 소식을 들은 후 중국에 돌아왔다. 그는 봉기를 일으킨 각 성의 환영을 받았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참의원이 성립을 선포했다. 손중산은 중화민국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됐다. 한 달이 지난 후 성왕조의 황제가 퇴위를 선포해서 중국에서 2000여 년간 지속돼 왔던 봉건 제도가 종말을 짓게 됐다. 선종사는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후 전력을 다해 신생 혁명 정권을 위해 봉사했다. 그는 헌법 성격을 띤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공포하고 100여 건의 문건에 수표하고 발송했으며 30여 개의 민주정치와 민족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법령을 반대했으며 처음으로 국가의 조건은 전체 국민들에게 속한다고 선포했다. 선준사는 한 달 남짓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사직했다. 당시 총왕조의 통치가 이미 대세가 교렸지만 혁명당의 실력은 아직 전반 국가를 장악할 정도가 아니었다. 총왕조의 원세계는 겉으로는 공화를 찬성하면서 자기를 민국 대통령으로 되게 하면 혁명당에 대해서 진공하지 않으며 청황제를 핍박해서 퇴위시키겠다고 했다. 그 당시 군사 실력 면에서 혁명당이 원색의 세력보다 못한 정황에서 하루속히 군주 전제 제도를 종말짓고 공화제를 중국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선종사는 교련이 원색이가 내놓은 조건을 받아들여 청황제가 퇴위를 선포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사직했다. 그러나 선종사는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직에서 사직한 후로 10년 동안 선종사는 진보적인 영향을 끌고 공화와 헌법을 수호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 1912년 선종산이 이끄는 동맹회는 국민당으로 개조됐고 선종산이 당수로 됐다. 1924년 국민당은 강령과 조정면에서 중요한 개혁을 실시했다. 그해 유를 선종산이 소집하고 사위한 중국 국민당 제1차 중국 대표대회에서는 삼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했으며 러시아와 손잡고 공산당과 합작하며 농민 노동자들을 돕는 3대 정책을 확립했다. 신삼민주의는 민주혁명 단계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강령과 기본상 같았기에 그 단계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합작하는 공동 정치 강령으로 됐다. 선종사는 1923년 3월 12일 병으로 59시를 일기로 북경에서 서거했다. 선종산이 영도한 혁명은 중국의 봉건 제도를 종말지었으며 중국 땅에서 민주공화의 기치를 내세웠다. 선종산은 중국의 진보와 발전에 마밀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하여 그는 중국 인민들과 모든 중화의 아들 딸들의 영원한 존경과 애들을 받고 있다.
0: 끝곡으로 매화 향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강화해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 수요가 왕성하고 상품 소비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일평균 충전량이 동기 대비 50% 이상 인상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외국인 무비자 정책 적용 입경 인원이 50만 명 이상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물 보호 리용과 문화유산 보호 전승을 적극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차원적인 가치를 발굴해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은 가치 보호와 문화 제품을 더 많이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사회가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 천년 문화 맥락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유산이 시대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갑골은 천하를 놀라게 하고 천년의 한자는 고금을 관통합니다. 하남성 안양 은어박물관 내에는 3천여 년 전의 갑골 흔적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 끝난 국경절 연휴 기간 은어박물관은 두 도시 상인 탐방기 화려한 장을 이어가는 행사를 선보이며 상나라의 영토 구도와 문명 맥락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은어박물관 부관장 곽이병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안경 없이 즐기는 3D 전시 공연, 갑골문 상호 교류 등 특색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난해한 갑골문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깊이 있는 문명이 신시대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화 문화는 드넓고 심오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 곳곳에 펼쳐진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고궁, 대운하 연선, 막고굴, 은어 등지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 일련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를 내렸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정성껏 잘 보고해 역사적 맥락이 더 잘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보호 우선, 합리적 이용, 최소 개입의 원칙을 견지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통일된 관리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산 보호 역량과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수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 이용은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강소성 소주에서 비단 문양 데이터베이스는 천년의 지금을 현대 디자인의 영감 원천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니 황산에서는 디지털 관측 시스템이 고건 축군 등 유산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숙 도낭에서는 막고굴 공략 벽화 디지털과 채색 조각 그리고 대규모 유적 3차원 재건 등 핵심 기술을 통해 고정밀 연구 디지털 기록물을 구축했습니다. 도낭연구원 문물 디지털화 연구소 부소장 정효경은 우리는 도낭 석굴의 디지털 보고 사업을 대규모로 지속해왔으며 도낭 석굴 300여 개 동굴의 디지털 수집과 110여 개 동굴의 데이터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 광활한 대지에 전시된 유산, 고서에 기록된 글자들이 모두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강서성 경덕진 천년의 도자기 도시에서는 가마의 불길이 한창입니다. 올해 7월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산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총수는 61개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유산 등재 성공한 뒤 맞이한 첫 국경절 연휴에 관광객들은 경덕진에서 도자기 성형, 시유 등 전통 기예를 체험했습니다.
경덕진 도자기 박람성 관광지 직원 로자진은 국경절 기간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다며 경덕진의 세계유산 등재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도자기 문화를 체험하고 도자기를 만들며 도자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잊지 말아야 비로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해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과 강서 서금해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 등 혁명유적지에서 사람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귀주 준위회의 회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우리나라 장정 문물의 첫 연구성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준위회의 기념관 문물보호부 뇌명부조임은 전반 건물은 최소 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진실하고 완정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역사를 느끼고 신앙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보호수호는 뒤틈없이 진행되고 천년의 문화 맥락 전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면 새로 개정된 문물보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보호 전승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행되고 중화문명 탐문 공정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문화유산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고 당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보호, 합리한 이용, 지속가능한 전승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 왕건아 부부장은 문화유산 보호 전승 체계 기재를 보완하고 문화유산 보편조사를 추진하며 고고학 발굴과 연구 해석을 강화해 중화 문화의 맥락을 더 잘 이어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활기를 띠며 관련 업계 일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됐습니다. 세수 빅데이터에 따르면 관광 유람과 오락 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가족 모임 식사,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견인하면서 음식 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9% 성장했습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백은봉 교수는 특색 있는 미식거리와 야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분식 봉사는 동기 대비 15% 이상, 패스트푸드 봉사는 30% 이상 증가해 소비자 관광, 이동, 식사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형의 차음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료와 냉음료 봉사는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음식 봉사가 새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승격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줍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문화, 체육, 오락 분야에서는 새로운 업태와 전경의 다양화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비시장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콘서트, 문화공연, 민속행사 등을 개최해 문화예술 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20.9% 증가했고 중국 오픈 테니스 대회 등 경기의 방문객 유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체육 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9.4%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주방욕실 제품 등 판매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주민 소비는 친환경화, 지능화, 고품질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 지급된 점,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된 점, 가정의 교체 수요가 긴 연휴에 집중적으로 방출된 점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음향영상기기의 매출이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이 8일 발표한 데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0만 회를 넘었고 일평균 충전량은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자가용 여행 수요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국가 충전설비 모니터링 봉사 플랫폼에 등록된 6만 2,700개의 고속도로 충전설비를 통계해 분석한 결과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1만 1,000회이고 충전량은 1억 6,300만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일평균 충전량은 2,325만 6,600 킬로와트시로 동기 대비 51.42%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보충 수요에 입각해 각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시험을 치렀습니다. 호남 고속 신에너지 유한 책임회사 책임자 리양은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호남 고속도로 그룹은 총 160개의 휴게소 2,074개의 충전 주차 자리를 운영함으로써 충전 주차 자리 공급량이 동기 대비 약 50% 늘었습니다. 전체 국경절 연휴 충전량은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현장 충전 당직 인력 456명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32대를 투입했습니다. 하남성은 고속도로 개통 연장이 1만 킬로미터를 돌파해 전국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성내 고속도로 휴게소 5,810개의 충전 주차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2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섬서 교통지배봉사그룹 시장개발구 소위 부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관할 휴게소의 충전 수요가 왕년보다 뚜렷하게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충전기 총 충전 시간은 21만 7천 시간으로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총 충전 횟수는 43만 회를 넘어 동기 대비 근 60% 증가했습니다. 소위 부장은 1일부터 2일까지가 이동 성수기로 일부 인기 구간에 차량 흐름이 많아 휴게소에서는 단기 집중 충전과 소규모 대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과 5일은 차량 흐름이 비교적 안정돼 충전 시 대기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6일과 7일은 귀환 성수기로 충전 수요가 다소 상승했지만 현장 유도와 설비 보장을 통해 전반적인 압력이 통제 가능했고 운영은 순조로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설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이 명절과 연휴 기간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며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봉사 보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출입경 관리기관은 1,546만 2천 명의 중외 인원의 출입경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무비자 정책이 적용돼 입경한 외국인은 5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봉사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의 산수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입경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3%, 17.9% 증가했습니다. 흑룡강성 흑하시에서는 입경 관광의 시작이 따끈따끈한 아침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시장에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보이며 흑룡강 강변의 따뜻한 일상이 인기 지역으로 됐습니다. 노시아 관광객 안젤리카는 무비자 정책이 매우 좋다며 많은 노시아인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경 관광객 봉사지를 제고하기 위해 흑룡강 출입경 관리 부문은 이민사무 첫 관문 봉사센터를 설립해 입국자에게 정확한 상담 봉사를 제공하고 할빈 항공통상구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대노시아 무비자 등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경 관리소
변방검사처 경찰 서봉우는 수분화도로 통상구에 이민 첫 관문봉사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여행객의 현지 관광에 편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어 사전 안내처를 설치해 여행객의 입국카드 작성과 통관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강소성 각지의 입국 관광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강소성 염성 남양 국제공항 입국 대청에서 입국 여행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관광객 이니카는 염성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여행 중 세관 검사 효율이 매우 높고 순조로워 염성에서의 여정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주 청년센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채살 꿰기 전통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한 전문 수공예 장인 오기범은 우리의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 행사로 만들어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공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웬남 국경에 위치한 운남 하구 통상구에는 출입국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구는 특색시장, 다철화 등 문화관광 행사를 선보여 더 많은 입국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웬남 관광객 마티움은 중국에 자주 놀러온다며 올해는 중국 국경절과 겹쳐 더 재미있는 행사를 체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연휴 기간 계속 늘어나는 출입국 인원에 대비해 하구 출입경 변방검사소는 사전에 판단하고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통관 방안을 동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검사소는 번역 장비를 갖추어 실시간으로 이중언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구 변방검사소 직무 일대 부대장 진례는 하구 변방검사소는 관광단체 사전신고, 온라인 작성 등 대민 조치를 시행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갖추어 국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하면서 출입경 여행객의 빠르고 질서 있는 통관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8일 인민币 환율에 관한 정책 립장 문서를 발표해 인민币 환율 정책 립장을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이 시장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통화 바구니를 참조해 조정하며 관리된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이 환율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고 단기적인 급격한 환율 변동, 특히 단기적인 급격한 평가 절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방비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특임고급연구원 박명은 중국인민은행의 립장 표명 핵심은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국제수지 차이와 환율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니며 주민저축, 정부재정, 국내수요, 산업경쟁력, 그리고 국제화폐체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币 환율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은 평가 절하에 의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중국 대외무역 경쟁력은 완전한 산업사슬, 산업성격, 생산 효율의 향상에 기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립장은 중국 무역 발전은 산업 국제 경쟁력의 향상에 있으며 중국은 환율 평가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의 우세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종례로 경쟁적 화폐 평가 절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은 경제성장, 금융시장, 지연정책, 돌발적 위험부담과 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수지와 단순한 선형관계가 없습니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은 전 세계 분업구조의 변화, 국제화폐체계의 고유 모순, 부분적 국가의 장기적인 높은 재정적자와 높은 소비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각 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 제약 완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타국 환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국 조정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박명은 일부 경제체는 장기간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고 공공부채가 확대되며 제조업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 동반자의 통화 절상을 요구하더라도 자체의 외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 흑자 경제체들도 소득 분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중국 영상 작품이 잇따라 해외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극장에서 상영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는 타이,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 여러 곳에 상륙해 관객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시 드라마 이른 봄의 아름다움은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에 올라 방영 이틀 만에 54개 국가와 지역의 드라마 1일 차트 10위권에 진입했고 브라질에서는 중국 드라마 최초로 현지 1일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작품들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경험으로 세계와 대화를 시도하며 현대 중국인의 정신적 지향과 삶의 모습을 전경식으로 펼쳐 구현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에서 누렇게 바랜 교비는 반평생의 그리움을 싣고 동남아 화교들의 남양 진출의 집단 기억을 되살렸으며 서양 관객도 중국인의 정과 의리가 지닌 무게를 감지했습니다. 해외 관객 중에는 조상이 타향으로 떠났던 경력이 있어 영화 속의 기다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아름다움은 사실적인 직장 생태계와 독립적이고 평등한 감정관으로 문화 장벽을 뚫어 브라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를 보았고 또 자발적으로 2차 창작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현지 네티즌은 이는 단지 중국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성장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감동은 가장 소박한 생활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장의 식당을 매개로 고난을 일부러 과장하지도 거대 서사를 펼치지도 않았지만 음식의 따뜻함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워도 밥은 잘 먹고 삶은 안정되게 꾸려가야 한다는 중국식 생존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명 배경에서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공통된 동경을 그려냈습니다. 창작자는 문화적 장벽을 꿰뚫는 지렛대를 정확히 찾아 중국식 생활 실천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공감을 이어놓는 보편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추출하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로 세계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시작된 영상 시도가 아닙니다. 앞서 영화 인생 대사는 카메라를 골목길 깊숙이 들이밀어 결혼과 장례, 일상의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중국인들의 달관과 가소계를 세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좋은 것은 평범한 주민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의 자질구레함과 오래된 골목에 이웃 간 상부상조, 부엌의 음식 냄새로 현대 중국 도시인의 여유롭고 포용적인 생활 상태와 인간적 온정을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소재 작품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풍부한 생활 디테일로 중국 이야기에 여유롭고 소리 없이 스며드는 깊은 감동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의 의미는 흥행과 차트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닿는 데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도자기, 만리장성 등 고대 문화 상징에 머물거나 거시적 발전 데이터에 머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지 못했고 중국 문화가 요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

0: 풀리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온기를 지닌 이 작품들은 수많은 창문처럼 세계가 진실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 젊은이가 직장에서 보이는 근면과 겸손, 가정과 가족례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인의 모습, 빠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느리고 진실한 정을 지키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문화의 흐름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사랑과 가정, 지킴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잘 전한다면 세계는 자연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 열풍은 결국 더욱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중국이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세계 앞에 부드럽게 펼쳐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은 그 감동은 결국 더 깊은 리해로 변해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자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건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인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건강비단의 길 세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탄 간 전통의학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경제 성장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드리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찰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당의 영원한 과제이므로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정신으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라는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당규율과 국가법률을 어긴다면 반드시 당규율과 국가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당사 학습 교양을 중시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으며 한편으로 전당은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으로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살피고 앞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초심과 사명을 더욱 드팀없이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므로 우리는 계속 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해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이룩해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더 잘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공적인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상시적이고 장기 효과적인 제도와 기제를 구축해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0: 전당은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당사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전당 동지들이 당사를 학습하고 사상을 터득하며 실제적인 일을 하고 새로운 구도를 개척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하며 당의 혁신이론으로 전당을 더욱 잘 무장시켜 당조항이 결책하고 포칭한 재반 임무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의를 가감없이 학습해 당의 백년 분투에 빛나는 노정, 초심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당의 끈질긴 분투, 당의 백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와 역사적 경험,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요구 등을 습득하고 리해해야 합니다. 당위원회 리론 학습 중심조 제도를 잘 활용해 지도부와 지도 간부가 당사를 앞장서서 학습하고 일상적으로 학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 교육 훈련 기제를 잘 활용해 당사를 계속 당학교, 간부학원의 필수 과목과 상설 과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 정치 수업을 수단으로 삼아 당사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추진해 도덕 수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당사 학습 교양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도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당사 학습을 통해 당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하기 실천 활동에서 형성된 훌륭한 기제를 잘 활용해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드높은 열정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건강 비단의 길 세 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탄 간 전통의학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을 기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남쪽의 한 3층 건물 안에는 뜸 냄새와 중약을 다리는 냄새가 섞인 은은한 약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전통의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는 3살의 아이마간베트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안 중인 외질환병원에서 온 재활사 소붕도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다리 자세를 살며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비비누르는 옆 의자에 앉아 잠시도 아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마간베트는 불수 이운동형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아이와 함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센터가 진행하는 중에 무료 진료를 만난 비비누르는 반신반의하며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보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센터를 찾아 침술, 추나, 운동 재활 등 체계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진료 당시 아이마간베트는 몸을 뒤집는 것조차 어려웠고 두 눈은 다른 사람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어 입을 천천히 다물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 사람을 응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비누르는 아직 정상적인 아이처럼 걷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안 중인 외질환병원 의사 리위는 한때 16세 현지 여자아이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환자는 체중이 심하게 초과했고 목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은 흔한 피부병으로 생각했지만 리위는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절 치료 끝에 소녀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자 어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케이크까지 모처럼 들고 왔습니다. 70세의 잔도스 자르가소프는 아스타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우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그는 올해 6월 일부러 의학센터를 찾아 1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병을 봐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받는 느낌은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센터 주임 류료원의 소개에 의하면 서안 중인 외질환병원이 2019년 국가중의학관리국의 지도와 산서성 관련 부문의 지지를 받아 센터를 건설했고 센터는 2023년 정식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2명의 중국인 의사와 20여 명의 현지 의료 보조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센터는 누계로 8만 5천 명을 진료했습니다. 센터는 현재 3층 규모의 총 1,500평방미터의 새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지하 1층은 탕전실과 중약재 창고, 1층은 성인 진료구역, 2층은 아동 재활구역입니다. 지하 1층 탕전실에서는 기계가 표준 절차에 따라 중약을 다려 봉지별로 포장하여 환자가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1층 원격회진 센터에서는 의사가 어려운 병례를 만났을 경우 서안의 여러 3급갑 등 병원과 원격으로 연결하여 회진할 수 있습니다. 1층 침술실에서는 26세 카자흐스탄 여성 아야언이 중국 의사의 침 치료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전후 아야언의 어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침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아야언은 중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아야언은 절강중의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초기 각종 중의학 이론과 중국어 고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거의 자퇴할 생각까지 했지만 중의학에 대한 애정으로 버텨냈고 유창한 중국어 실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센터에 입사해 보조침술사로 일하고 있는 아야언은 지금 카자흐스탄 전통의학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야언은 예전에 현지인들은 중의 침술을 들으면 첫 반응이 침을 놓는다고 아프지 않아 였지만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봉사 제공 외에도 센터는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카자흐스탄 국가아동재활센터가 중앙아시아 지역 공립병원 최초의 중외진료과를 개설하도록 도왔고, 나자르바 예프대학과 함께 중인외병학 1대1로 공동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매달 이틀간 무료 교육을 지금까지 누계로 20여 차례 진행하여 수백 명의 현지 중의학 애호가와 일선 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의학은 고대 비단의 길을 따라 상당과 함께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1대1로 공동 건설 틀 아래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전통의학센터의 양국 의료진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서 기황지술이 중앙아시아 대지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료원 주임은 우리는 단지 의술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러 왔다면서 더 많은 현지인들이 중의학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유럽 경제 성장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빠듯해지고 통화 팽창 압력이 상승하며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최근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과 외부의 위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유럽 경제가 새로운 충격을 겪고 경제 성장 전망이 여러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디젤 공급의 도전이 유럽 에너지 구조적 위험 부담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디젤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때 디젤 수출 금지를 위협하면서 유럽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유럽 동맹은 점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유럽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은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대체 공급을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대미 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운송이 차질을 빚어 유럽 디젤 시장의 공급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고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디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에서 미국 정부는 한때 디젤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며 유럽의 연료 비축분 방출을 압박했습니다. 유럽 자체의 정유 능력이 장기간 위축된 것도 내부 공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유럽연료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유럽 정유 업계는 계속 축소되어 35개 정유공장이 문을 닫았고 전체 정유 능력은 약 20% 감소하면서 현재 유럽은 디젤과 항공유 순수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정유 산업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축소되고 기존 정유 공장들이 이미 높은 가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단기적으로 정유 공장 생산량을 늘려 공급 부족을 메울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 교란이 발생하는 순간 유럽은 더 높은 가격으로 디젤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가격에 의해 촉발된 통화 팽창이 유럽의 화폐 정책 위험 부담을 심화시킵니다. 유럽 동맹 통계국이 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은 3.8%로 올라 8월의 3.2%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상승하여 8월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되었는데 이는 통화 팽창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은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경로를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부담은 에너지 충격이 뚜렷한 전이세를 보인다는 데도 있습니다. 디젤 가격 상승은 우선 운송과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후 공급망을 통해 식품과 공업품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면 더욱 지속적인 통화 팽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화 팽창이 다시 대두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직면한 정책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리사회 리사이자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올리 레인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로존의 통화 팽창 전망이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불리한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통화 팽창 전망이 매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위험 부담을 높입니다. 최근 유럽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여러 주요 경제권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과 금리 인상 기대가 채권 시장 변동의 일부 원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재정 압박과 전 세계적인 장기 자본의 수급 변화 역시 영향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더욱 긴축되면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로존의 핵심 통화팽창률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지, 둘째, 에너지 비용이 상품 봉사 로임으로 추가 전이 되는지, 셋째, 채권 수익률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유럽의 향후 통화 팽창과 경제 성장 전망에 함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0: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조일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전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두 남자가 산장에 몸을 피했습니다. 한 남자는 오로붙은 몸을 녹이겠다며 화로에 장작을 쉴 새 없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불도 더 세게 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남은 장작까지 빈틈없이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길은 커지기는커녕 점점 약해졌고 화로에서는 매끼한 연기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다가와 화로 속 장작의 절반을 꺼냈습니다. 그는 남은 장작 사이를 벌려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장작 사이에 숨길이 트이자 꼬적하던 불씨가 살아났고 불길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장작이 아니라 숨쉴 틈이었던 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 너무 멀면 애롭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시간을 모두 알고 싶어하고 걱정된다는 이유로 하루에 일거수일투석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틈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캐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네, 그 작은 여백이 있어야 관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자연예술의 고향, 온남성 남소진으로 떠나봅니다. 네, 고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천인소지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우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방주왕 제20기 제3차 전원회수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을 단독 주제로 우리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은 각종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강국 건설과 민족 흥의 위협을 위해 복무하고 이 위협을 보장하기 위한 내적 요구이며 이대 기적을 창조하는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이며 또한 세계화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봉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주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고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우리나라 현대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적극 건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국가안보편으로서 신시대의 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어떤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어떻게 국가안전을 수호할 것인가 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답해 주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논리가 오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내적으로 통일된 과학적인 리론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와 행동적 지침으로서 반드시 깊이 있게 습득하고 교련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요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의 핵심적인 요의는 습금형 총서기가 제시한 10가지 견제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바로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견제하며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견제하며 정치 안전을 첫 자리에 놓는 원칙을 견제하고 각 분야의 안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가안보에 존재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국제공동안보를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국가안보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사업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의 심화와 확장, 승화를 보여준 이 10가지 견제는 정치성과 리론성, 역사성과 실천성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대국의 발전 과정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안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관건 단계에 직면하게 되는 특수한 안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이자 령혼입니다. 우리는 시종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견제하고 조항국가안전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효과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안보 용도체제를 보완하여 국가안보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해야 합니다. 대안보 리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식이 우리나라 국가안보는 그 내포와 외연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지고 시 공간 영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으며 내적 및 외적 요소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대안보 리념을 강조하는 바 국가안보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안보이며 공동적이고 전반적인 안보로서 여기에는 정치, 군사, 국토,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과학기술, 인터넷, 식량, 생태, 자원, 핵, 해외리익, 우주, 심해, 극지,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 등 수많은 분야가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관을 타파한 것이며 또한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풍부해집니다. 우리는 시종 정체적이라는 이 핵심을 견제하고 전반적인 시각으로 국가 안보 문제의 다양성과 연관성, 동태성을 인식하는 데 중심을 돌려 재반 분야의 안전을 포함하는 국가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반 분야 안전의 최저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칙과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글로벌화, 네트워크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보 문제는 내적 및 외적 연동성, 지역 간 파급성, 돌변의 확대성 등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과학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을 국가안보사업의 중대한 원칙과 기본 방법으로 삼습니다. 당과 국가사업의 차원에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안보사업과 경제 및 사회발전의 재반사업의 협동성을 중시하며 공동계획과 공동포치를 실현하여 국가안보를 당과 국가사업의 전 국면과 재반 분야 각 고리에 관철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 보련적 차원에서 외부안보와 내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보,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자치안보와 공동안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안전을 총괄적으로 수호하고 조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발전과 안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국가안보의 재반사업이 통일적으로 전개되고 협동적으로 병행되도록 추진하며 각종 위험의 파급과 중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척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연변대학 왕홍벽의 풍경을 즐기던 한 관광객이 휴대폰의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어 사진을 더 찍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 있던 중 공유 쉼터라고 쓰여진 작은 공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돌발 수요를 위한 이 배려 넘치는 공간에서는 무료 충전도 할 수 있고 짐도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일꾼이 친절한 안내봉사로 관광 코스도 추천해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결시 북산가도 단청지역사회 대평거리 북쪽 구간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왕아주머니는 공유쉼터의 단골입니다. 네, 하루에 서너 번씩은 꼭 들립니다. 화장실도 사용하고 뜨거운 물도 마시고 추울 때는 몸도 녹일 수 있습니다. 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결시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다양한 공유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로 돕는 따뜻한 쉼터이자 실외 노동자의 휴식 공간이며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도시를 보여주는 작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공유쉼터는 도시의 소형 중추가 되어 군중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00m를 이어줍니다. 연변대학 앞 상업 거리가 인기 명소로 부상되면서 관광객들의 봉착하는 문제점 해결도 공문가도 사업일꾼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됐습니다. 목원 침을 둘 데가 없고 관광 정보를 얻을 만한 고정 창구가 부족한 것. 이러한 문제들은 관광에서 부딪히는 불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영길의 도시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도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가도 당사위원회는 봉사 안내, 휴식이 결합된 고정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천하려고 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금, 장소, 운영 주체 선택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도와 지역사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문가도 당사위원회는 발빠르게 소집인이자 설계사로 나섰습니다. 수차례 현장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 행정집법국과 협력하여 연변대학 정문서 쪽에 고정 공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전기 공사 등 난제를 해결했고 해당 부문의 도움을 통해 25만 원의 전문 항목 자금도 쟁취했습니다. 당 조직이 앞장서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함께 그린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홍벽 맞은편에 새하얀 공유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쉼터에는 충전기, 정수기, 구급상자, 관광지도가 구비됐고 당원 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공유쉼터 유리창에 비친 것은 관광객의 웃는 표정뿐만 아니라

을 함께 돌봐줬습니다. 한편 경찰들은 길을 잃고 헤매던 큰딸을 찾았고 공유심터에 데려와 어머니 품에 딸을 안겨줬습니다. 공원가도 당근설 사판 공실을 애훈한 주임은 공유심터는 단순한 문화와 관광융합의 봉사 매개체를 넘어 이래의 연길의 상징적인 전시 창구입니다. 라고 배했습니다. 공원가도의 공유심터는 연길씨를 찾는 손님을 주로 배려한다면 북산가도의 공유심터는 가까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공유심터가 제공할 봉사입니다. 북산가도는 깊이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도구를 공유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 그리고 주민들의 운동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까지 이 모든 사항들이 공유심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됐습니다. 네, 단청 지역사회에서 조직한 집안 물건 공유 창의에 한로 당원은 새 것이나 다름없는 도구 상자와 우산을 선뜻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주민들은 누도나도 책이며 운동용품들을 내놓으며 서로 돕는 공유심터를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단홍 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공회의 도움으로 전자레인지, 정수기, 비상약 상자 등을 마련해 실외 노동자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연합건설 단위를 통해 운동기구를 지원받아 건강 공유쉼터를 건설했습니다. 관광객의 일시적인 불편함 해소에서 주민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공유쉼터는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조직은 마치 원의 사마냥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며 아름다운 봉사 풍경선을 만들어갔습니다. 네, 공유심터가 세워진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운영이었습니다. 공원가도 왕홍벽 아래의 공유심터는 대학생, 지역사회 주민, 기업과 사업단위 자원봉사자를 통해 안정되고 다원화된 자원봉사 대우를 구성하여 봉사 플러스 체험 플러스 연결의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를 형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한편 북산가도에서는 주민들이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조언 제안을 하면 점수를 적립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를 받거나 생활용품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상가에서 주는 혜택을 향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중심, 문예단체, 공익단체와 손잡고 공유심태에서 무료진료, 리발, 공익강좌 등 미니봉사와 미니행사를 조직하면서 인기와 활기를 유지합니다. 연길시의 공유심터는 이제 도시의 따뜻한 명암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간은 편리를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당과 군중의 마음을 잇는 뉴대로 되어 당조직의 초심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군중들의 수요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이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예술의 고향 온남성 남서진으로 떠나봅니다.

온남 외산댐지요. 새벽 내기 아스라에 깔린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며 내려앉았다. 골목골목마다 온남 특유의 쌀국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고 푸른 하늘을 온몸으로 받아하는 자염천이 남서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남서지는 온남성 대리 바해족 자치소 예산 이족 회족 자치현에 소속되어 있다. 예산은 중국 간식의 고향이자 전통 자연예술의 발상지로 불린다. 다민족 특색의 민가와 다양한 민족 공예는 이 작은 마을의 독특한 부호이다. 옹천엠은 대부분 시간을 자연 체험관에서 보낸다. 예산 고성에 위치한 이 명조 청조 풍격의 고택들 사이로 수묵화 같은 자연 우산들이 가득 걸려있고 표백통 옆에는 자연 원료와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를 겨있다. 푸른 염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손놀림이 빠르게 옷감을 묶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하나씩 매듭이 형성되었다. 자염은 고대에 접착 염색이라 불리던 전통 염색 기법이다. 옛날 이족 조상들은 천연 과일과 나무 껍질로 염료를 만들어 민족 복식의 화려한 색과 문양을 더했다. 남서진에서는 흰색 천이나 면, 마, 혼방천을 두 원료로 사용하여 염색 후 꽃무늬를 위주로 하는 층층의 문양이 피어난다. 이런 문양은 고풍스럽고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전성기의 남서진에는 집집마다 염통이 있고 가구마다 자염에 종사했다. 20세기 5, 60년대 남서진에는 국영 자염 공장이 생겼다. 옹천엠의 아버지 옹문걸은 일찍 이 공장 직원으로 있으면서 염색 기술을 연마했다. 1985년 예산 자염은 북경국제무역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이며 고전적 아름다움으로 국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대리조 관광산업 발전이 활발해지면서 예산 자염 제품은 인기 관광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년 지명이 있었던 옹문걸은 1987년 남서진의 첫 민영 자염 공장을 세우고 자염 공예품의 경영과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 진에서 전통 공예 종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자염 산업은 점차 민간에 분산된 자급장 생산에서 공업화 생산으로 규범화되었다. 2006년까지 남서진의 자염공장은 13개로 늘었고 관련 산업은 현지 기둥산업 중 하나로 되었으며 그 제품

0: 제품은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예산 지역에서 자염 종사 전문 인원이 2천여 명에 달하고 간접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른다. 옥문가는 뛰어난 기회로 대리조 무형문화유산 자염기의 전승자, 온남성 공예미술대가 등 칭호를 수여받았다. 자연의 눈을 본 적이 없는 남방태생 온천염은 아버지의 염색천에서 하늘의 눈송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자연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게 했다. 2013년 26살 옹천염은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 옥문걸과 함께 자염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통 문양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시켜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았다.
1: 不做创新的话，它就是一块布，它是通过你的创新，客人不是看到这块布买，它是看到你这个纹样。 看到这个颜色，他就会喜欢。
0: 예산은 남소고구의 발상지이자 옛 수도이다. 국내외에서 예산 자염의 인기가 높아지고 남소고구의 배경 예술 작품의 영향으로 남소지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2019년 남소지는 고성 내에 모형문화 관광구역을 개설하여 모형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으로 모형문화 전승을 촉진하고 문화관광 항목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옹천염은 초청을 받고 구역 내에 자염 체험관을 세웠다. 그는 자염 복식, 자염 장식품 등 많은 관광문화 혁신 제품과 자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체험관에서 관광객들은 직접 매듭 염색을 체험하면서 옛 기술의 매력에 빠져든다. 어느 날 고성 내 남소 옛거리는 이미 제3진 국가급 관광 레저 거리로 지정되었다. 남소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무형문화기에는 자연뿐만이 아니다.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족의 전통춤 다가를 출 수 있다. 다그의 모형문화 전승인 자루미는 나뭇잎으로 연주하는 독특한 기회로 관광객을 매료시킨다. 사람은 모형문화 유산을 살리고 전승하는 관객입니다. 거리에 행인이 없다면 그 누가 내가 나뭇잎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루민의 말처럼 살아있는 전승의 가치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 남소진 곳곳에서 꽃피운 수십 가지 모형문화유산은 오늘날 옹천염과 같은 신시대 문화지킴이가 있게 되었다. 남소진은 예산현의 현성 소재지이고 조은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적 바탕이 깊다. 진내에는 예산 고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당나라 시기 남소국의 발상지로서 지금은 국가급 역사문화 도시로 등재되었다. 도시 전체 면적은 149.77평방킬로미터이며 25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그중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45.77%를 차지한다. 남소진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기후가 쾌적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독특한 지방 음식과 짙은 음식 문화로 유명하여 간식 천국, 남소 음식의 도시로 불리운다. 이 밖에 진내 자염 기법은 전통 민간 공예로서 여러 차례 국가급과 성급의 표창을 받았고 현지의 중요한 문화 보호로 되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3: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3: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3: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3: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일천 전 사람 인 바 소 손가락 지 천인 소지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네, 소한테 잘생긴 애모에 아첨을 잘하는 동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한 애제 총례를 한 몸에 받았고 그 가족도 따라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궁에 드나들면서 향락을 누렸고 여동생은 비록 간택되었으며 아버지와 장인 처남까지도 높은 관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애제는 또 동현을 위해 화려한 조택을 마련해주고 궁에 들어오는 진상품에서 제일 귀중한 물건은 동현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고 기회를 보아 동현을 제후로 봉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얼마 후 생겼습니다. 애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게다가 체질이 약해 병이 많았습니다. 동평왕이 왕후와 짜고 들어 애제가 죽기를 바라는 주술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조정의 두 대신에게 발각되었고 이들은 황제에게 올리는 표조문을 대감 송홍을 통해 애제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평왕은 죄가 두려워 자살했고 왕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처리된 후 롱공 행상을 하게 되자 어떤 자가 애제의 환심을 사려고 표주문을 송공이 아니라 동현을 통해 애제에게 전달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현을 제후로 봉할 구실이 있게 됩니다. 애제는 크게 기뻐하며 직접 조서를 써서 동현과 두 공신을 후로 봉했습니다. 조서가 내려지자 승상 왕가와 어사대부 가연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동현이 공이 있는지 후로 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정의 공론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애제가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결국 이 일은 유야무야해졌습니다. 기원전 2년 애제의 할머니인 부태후가 사망하니 애제는 부태후의 유명이라 하면서 동현에게 시급 2천원을 주었습니다. 조서를 받은 왕가가 이를 애제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동현은 폐하의 은총을 믿고 교만 방자하며 그 악명이 널리 알려져 전하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담에 천명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병이 없어도 죽게 된다고 했으니 동현의 이후가 근심되옵니다. 폐하께서 선조들의 창업이 힘든 점을 부디 아셔서 이런 조서를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왕가의 직원에 애제가 크게 노했고 사람을 보내 왕가에게 음독 자살을 하도록 명했으나 왕가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옥중에서 단식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천인소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강화해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 수요가 왕성하고 상품 소미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일평균 충전량이 동기 대비 50% 이상 인상했습니다. 국경절 기간 외국인 무비자 정책 적용 입경 인원이 50만 명 이상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물 보호 리용과 문화유산 보호 전승을 적극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차원적인 가치를 발굴해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은 가치 보호와 문화 제품을 더 많이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인 지침 아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 사회가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 천년 문화 맥락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유산이 시대의 찬란한 빛을 발하

받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갑골은 천하를 놀라게 하고 천년의 한자는 고금을 관통합니다. 하남성 안양 은어박물관 내에는 3천여 년 전의 갑골 흔적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입니다. 막 끝난 국경절 연휴 기간 은어박물관은 두 도시 상인 탐방기 활해관장을 이어가는 행사를 선보이며 상나라의 영토 구도와 문명 맥락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은어박물관 부관장 곽이병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안경 없이 즐기는 3D 전시 공연, 갑골문, 상호, 교류 등 특색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난해한 갑골문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는 생생한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깊이 있는 문명이 신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은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화 문화는 드넓고 심오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하 곳곳에 펼쳐진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고궁, 대운하 연선, 막고굴, 은어 등지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하는 과정에 일련의 중요한 논술과 지시를 내렸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정성껏 잘 보호해 역사적 맥락이 더 잘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보호 우선, 합리적 리용, 최소 개입의 원칙을 견지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통일된 관리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산 보호 역량과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중화민족의 문화 보물을 함께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과학기술 수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호와 활성화 리용은 기술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강소성 소주에서 비단 문양 데이터베이스는 천년의 지금을 현대 디자인의 영감 원천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니 황산에서는 디지털 관측 시스템이 고건 축군 등 유산을 24시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숙 도낭에서는 막고굴 공략 벽화 디지털과 채색 조각 그리고 대규모 유적 3차원 재건 등 핵심 기술을 통해 고정밀 영구 디지털 기록물을 구축했습니다. 도낭연구원 문물 디지털화 연구소 부소장 정효경은 우리는 도낭 석굴의 디지털 보고 사업을 대규모로 지속해왔으며 도낭 석굴 300여 개 동굴의 디지털 수집과 110여 개 동굴의 데이터 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 광활한 대지에 전시된 유산, 고서에 기록된 글자들이 모두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강서성 경덕진 천년의 도자기 도시에서는 가마의 불길이 한창입니다. 올해 7월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유산이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총수는 61개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유산 등재에 성공한 뒤 마지간 첫 국경절 연휴에 관광객들은 경덕진에서 도자기 성형, 시유 등 전통 기예를 체험했습니다. 경덕진 도자기 박람성 관광지 직원 루자진은 국경절 기간 주문량이 두 배로 늘었다며 경덕진의 세계 유산 등재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도자기 문화를 체험하고 도자기를 만들며 도자기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잊지 말아야 비로소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과 강서 서금의 중화소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 등 혁명 유적지에서 사람들은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귀주 준의회의 회지는 국경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우리나라 장정 문물의 첫 연구성 수선이 완료됐습니다. 준의회의 기념관 문물보호부 뇌명 부주임은 전반 건물은 최소 개입 원칙을 견지하고 진실하고 완전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역사를 느끼고 신앙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화

보호 수호는 뒤틈없이 진행되고 천년의 문화맥락 전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면 새로 개정된 문물보고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보고 전승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행되고 중화문명 탐문 공정 등 중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문화유산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당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보호, 합리한 이용, 지속가능한 전승을 실현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 왕건아 부부장은 문화유산 보호 전승 체계 기재를 보완하고 문화유산 보편조사를 추진하며 고고학 발굴과 연구 해석을 강화해 중화 문화의 맥락을 더 잘 이어가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봉사 소비가 활기를 띠며 관련 업계 일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 열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됐습니다. 세수 빅데이터에 따르면 관광 유람과 오락 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3.6% 증가했습니다. 가족 모임 식사, 결혼 피로연 등 행사가 외식 소비를 견인하면서 음식 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9% 성장했습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백은봉 교수는 특색 있는 미식거리와 야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분식 봉사는 동기 대비 15% 이상, 패스트푸드 봉사는 30% 이상 증가해 소비자 관광, 이동, 식사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흥의 차 음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료와 냉음료 봉사는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음식 봉사가 새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승격하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줍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문화, 체육, 오락 분야에서는 새로운 업태와 전경의 다양화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비시장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콘서트, 문화공연, 민속행사 등을 개최해 문화예술 봉사 매출액이 동기 대비 20.9% 증가했고 중국 오픈 테니스 대회 등 경기에 방문객 유입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체육 봉사 매출액은 동기 대비 29.4% 성장했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주방욕실 제품 등 판매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주민 소비는 친환경화, 지능화, 고품질화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백은봉 교수는 소비재 신구교체 보조금, 일부 자금이 연휴 전 지급된 점, 디지털 신제품이 집중 출시된 점, 가정의 교체 수요가 긴 연휴에 집중적으로 방출된 점 등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음향영상기기의 매출이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이 8일 발표한 데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0만 회를 넘었고 일평균 충전량은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자가용 여행 수요가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국가 충전설비 모니터링 봉사 플랫폼에 등록된 6만 2,700개의 고속도로 충전설비를 통계해 분석한 결과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횟수는 총 671만 1,000회이고 충전량은 1억 6,300만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일평균 충전량은 2,325만 6,600 킬로와트시로 동기 대비 51.42%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보충 수요에 입각해 각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시험을 치렀습니다. 호남 고속 신에너지 유한 책임회사 책임자 리양은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호남 고속도로 그룹은 총 160개 휴게소 2,074개의 충전 주차 자리를 운영함으로써 충전 주차 자리 공급량이 동기 대비 약 50% 늘었습니다. 전체 국경절 연휴 충전량은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 현장 충전 당직 인력
456명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32대를 투입했습니다. 하남성은 고속도로 개통 연장이 1만 킬로미터를 돌파해 전국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성내 고속도로 휴게소 5,810개의 충전 주차자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충전차 26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섬서 교통지배봉사그룹 시장개발구 소위 부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관할 휴게소의 충전 소요가 왕년보다 뚜렷하게 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충전기 총 충전 시간은 21만 7천 시간으로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 총 충전 횟수는 43만 회를 넘어 동기 대비 근 60% 증가했습니다. 소위 부장은 1일부터 2일까지가 이동 성수기로 일부 인기 구간의 차량 흐름이 많아 휴게소에서는 단기 집중 충전과 소규모 대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과 5일은 차량 흐름이 비교적 안정돼 충전 시 대기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6일과 7일은 귀환 성수기로 충전 소요가 다소 상승했지만 현장 유도와 설비 보장을 통해 전반적인 압력이 통제 가능했고 운영은 순조로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설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중이 명절과 연휴 기간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며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봉사 보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전국 출입경 관리기관은 1,546만 2천 명의 중외 인원의 출입경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무비자 정책이 적용돼 입경한 외국인은 5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연휴 기간 각지에서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 봉사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의 산수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흑룡강성 입경 관광객 수와 관광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3%, 17.9% 증가했습니다. 흑룡강성 흑하시에서는 입경 관광의 시작이 따끈따끈한 아침 시작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시장에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보이며 흑룡강 강변의 따뜻한 일상이 인기 지역으로 됐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안젤리카는 무비자 정책이 매우 좋다며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입경 관광객 봉사지를 제고하기 위해 흑룡강 출입경 관리 부문은 이민사무 첫 관문 봉사센터를 설립해 입국자에게 정확한 상담 봉사를 제공하고 할빈 항공통상구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대노시아 무비자 등 외국인의 중국 방문 편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경관리소 변방검사처 경찰 서봉우는 수분화 도로 통상구에 이민 첫 관문 봉사센터를 설립해 외국인 여행객의 현지 관광에 편리를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어 사전 안내처를 설치해 여행객의 입국카드 작성과 통관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강소성 각지의 입국 관광 열기가 높아졌습니다. 강소성 염성 남양 국제공항 입국 대청에서 입국 여행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독일 관광객 이니카는 염성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여행 중 세관 검사 효율이 매우 높고 순조로워 염성에서의 여정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주 청년센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채살 꿰기 전통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한 전문 수공예 장인 오기범은 우리의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 행사로 만들어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공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웬남 국경에 위치한 운남 하구 통상구에는 출입국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하구는 특색시장, 다철화 등 문화관광 행사를 선보여 더 많은 입국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웬남 관광객 마티음은 중국에 자주 놀러온다며 올해는 중국 국경절과 겹쳐 더 재미있는 행사를 체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연휴 기간 계속 늘어나는 출입국 인원에 대비해 하구 출입경 변방 검사소는 사전에 판단하고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통관 방안을 동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검사소는 번역 장비를 갖추어 실시간으로 이중언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구 변방검사소 직무 일대 부대장 진례는 하구 변방검사소는 관광단체 사전신고, 온라인 작성 등 대민 조치를 시행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갖추어 국문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하면서 출입경 여행객의 빠르고 질서 있는 통관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8일 인민币 환율에 관한 정책 립정 문서를 발표해 인민币 환율 정책 립정을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중국이 시장 공급과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통화 바구니를 참조해 조정하며 관리된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장이 환율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견제하고 단기적인 급격한 환율 변동, 특히 단기적인 급격한 평가 절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방비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특임고급연구원 박명은 중국인민은행의 립장 표명 핵심은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국제수지 차이와 환율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니며 주민저축, 정부재정, 국내수요, 산업경쟁력, 그리고 국제화폐체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币 환율의 탄성을 유지하는 것은 평가 절하에 의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중국 대외무역 경쟁력은 완전한 산업사슬, 산업성격, 생산 효율의 향상에 기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립장은 중국 무역 발전은 산업 국제 경쟁력의 향상에 있으며 중국은 환율 평가 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의 우세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종례로 경쟁적 화폐 평가 절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은 경제성장, 금융시장, 지연정책, 돌발적 위험부담과 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수지와 단순한 선형관계가 없습니다. 인민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은 전 세계 분업구조의 변화, 국제화폐체계의 고유 모순, 부분적 국가의 장기적인 높은 재정적자와 높은 소비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각 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저하, 재정적 제약 완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타국 환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국 조정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박명은 일부 경제체는 장기간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고 공공부채가 확대되며 제조업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역 동반자의 통화 절상을 요구하더라도 자체의 외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무역 수지 흑자 경제체들도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며 국내 수요가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소차 동적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경영 환경을 보완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해 전 세계 경제가 보다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구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중국 영상 작품이 잇따라 해외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극장에서 상영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밥을 잘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세계에 전했습니다. 영화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에서 누렇게 바랜 교비는 반평생의 그리움을 싣고 동남아 화교들의 남양 진출의 집단 기억을 되살렸으며 서양 관객도 중국인의 정과 의리가 지닌 무게를 감지했습니다. 해외 관객 중에는 조상이 타향으로 떠났던 경력이 있어 영화 속의 기다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고 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봄의 아름다움은 사실적인 직장 생태계와 독립적이고 평등한 감정관으로 문화 장벽을 뚫어 브라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드라마를 보았고 또 자발적으로 2차 창작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현지 네티즌은 이는 단지 중국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성장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감동은 가장 소박한 생활 철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장의 식당을 매개로 고난을 일부러 과장하지도 거대 서사를 펼치지도 않았지만 음식의 따뜻함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워도 밥은 잘 먹고 삶은 안정되게 꾸려가야 한다는 중국식 생존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명 배경에서 사람들이 평화와 안정,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공통된 동경을 그려냈습니다. 창작자는 문화적 장벽을 꿰뚫는 지렛대를 정확히 찾아 중국식 생활 실천으로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공감을 이어놓는 보편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추출하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로 세계의 시야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시작된 영상 시도가 아닙니다. 앞서 영화 인생 대사는 카메라를 골목길 깊숙이 들이밀어 결혼과 장례, 일상의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에 대한 중국인들의 달관과 가소계를 세계에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좋은 것은 평범한 주민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의 자질구레함과 오래된 골목에 이웃 간 상부상조, 부엌의 음식 냄새로 현대 중국 도시인의 여유롭고 포용적인 생활 상태와 인간적 온정을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소재 작품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풍부한 생활 디테일로 중국 이야기에 여유롭고 소리 없이 스며드는 깊은 감동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콘텐츠 해외 진출의 의미는 흥행과 차트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닿는 데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도자기, 만리장성 등 고대 문화 상징에 머물거나 거시적 발전 데이터에 머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중국인의 일상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는 잘 알지 못했고 중국 문화가 유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시대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온기를 지닌 이 작품들은 수많은 창문처럼 세계가 진실되고 입체적이며 전면적인 중국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 젊은이가 직장에서 보이는 근면과 겸손, 가정과 가족례를 소중히 여기는 중국인의 모습, 빠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느리고 진실한 정을 지키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문화의 흐름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사랑과 가정, 지킴에 관한 평범한 이야기를 잘 전한다면 세계는 자연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해외 진출 열풍은 결국 더욱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중국이 자신의 생활과 감정을 세계 앞에 부드럽게 펼쳐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를 넘은 그 감동은 결국 더 깊은 리해로 변해 서로 다른 문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중국 영화 드라마를 통해 중국인의 생활 철학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조일단입니다. 오늘 학습지간 권에서는 습근평 국정운영로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건강비단의 길 3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탄 간 전통의학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경제성장이 직면한 3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드리 시간에는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성북급 주요 지도 간부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의 정신학습관철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간 연설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당의 영문한 과제이므로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

이런 정신으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라는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든 당규율과 국가법률을 어긴다면 반드시 당규율과 국가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의에서는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당사 학습 교양을 중시해온 데 대해 전면적으로 총화했으며 한편으로 전당은 유물론적 역사관과 올바른 당사관으로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살피고 앞으로 계속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초심과 사명을 더욱 드팀없이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켜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므로 우리는 계속 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당의 세 번째 역사 결의는 당의 지난 100년간의 분투 역사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해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 노정에서 이룩해온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더 잘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공적인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상시적이고 장기 효과적인 제도와 기재를 구축해 당사 학습 교양의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0: 전당은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당사 학습 교양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전당 동지들이 당사를 학습하고 사상을 터득하며 실제적인 일을 하고 새로운 구도를 개척해 나가도록 교양하고 인도하며 당의 혁신이론으로 전당을 더욱 잘 무장시켜 당조항이 결책하고 포칭한 재반 임무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회의 결의를 가감없이 학습해 당의 백년 분투에 빛나는 노정, 초심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당의 끈질긴 분투, 당의 백년 분투의 역사적 의의와 역사적 경험,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요구 등을 습득하고 리해해야 합니다. 당위원회 리론 학습 중심조 제도를 잘 활용해 지도부와 지도 간부가 당사를 앞장서서 학습하고 일상적으로 학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 교육 훈련 기제를 잘 활용해 당사를 계속 당학교, 간부학원의 필수 과목과 상설 과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의 사상 정치 수업을 수단으로 삼아 당사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심어지도록 추진해 도덕 수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서 당사 학습 교양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혁명 전통 교육, 애국주의 교육, 청소년 사상 도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당사 학습을 통해 당과 나라를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하기 실천 활동에서 형성된 훌륭한 기제를 잘 활용해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드높은 열정으로 대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찰해 나가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건강 비단의 길 3장을 쓰고 있는 중국 가자흐스탄 간 전통의학 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가을 기운이 짙어가는 가운데 가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남쪽의 한 3층 건물 안에는 뜸 냄새와 중약을 다리는 냄새가 섞인 은은한 약향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 가자흐스탄 전통의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에서는 3살의 아이마간베트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한중인외질환병원에서 온 재활사 소붕도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아이의 등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다리 자세를 살며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비비누르는 옆 의자에 앉아 잠시도 아들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마간베트는 불수 이운동형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아이와 함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센터가 진행하는 중에 무료 진료를 만난 비비누르는 반신반의하며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보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모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센터를 찾아 침술, 추나, 운동 재활 등 체계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진료 당시 아이마간베트는 몸을 뒤집는 것조차 어려웠고 두 눈은 다른 사람을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어 입을 천천히 다물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 사람을 응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비비누르는 아직 정상적인 아이처럼 걷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중인외질환병원 의사리위는 한때 16세 현진 여자아이를 진료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환자는 체중이 심하게 초과했고 목 피부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은 흔한 피부병으로 생각했지만 리위는 당뇨병 전 단계 증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간의 조절 치료 끝에 소녀의 상태는 뚜렷하게 호전되자 어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케이크까지 모처럼 들고 왔습니다. 70세의 잔도스 자르가소프는 아스타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우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그는 올해 6월 일부러 의학센터를 찾아 1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병을 봐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중받는 느낌은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센터 주임 류료원의 소개에 의하면 서한중인외질환병원이 2019년 국가중의학관리국의 지도와 산소성 관련 부문의 지지를 받아 센터를 건설했고 센터는 2023년 정식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2명의 중국인 의사와 20여 명의 현지 의료 보조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센터는 누계로 8만 5천 명을 진료했습니다. 센터는 현재 3층 규모의 총 1,500평방미터의 새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지하 1층은 탕전실과 중약재 창고, 1층은 성인진료구역, 2층은 아동재활구역입니다. 지하 1층 탕전실에서는 기계가 표준 절차에 따라 중약을 다려 봉지별로 포장하여 환자가 집에서 데우기만 하면 복용할 수 있습니다. 1층 원격회진센터에서는 의사가 어려운 병례를 만났을 경우 서안의 여러 3, 급갑 등 병원과 원격으로 연결하여 회진할 수 있습니다. 1층 침술실에서는 26세 가자흐스탄 여성 아야언이 중국 의사의 침 치료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전후 아야언의 어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침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아야언은 중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년 아야언은 절강중의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초기 각종 중의학 이론과 중국어 고전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거의 자퇴할 생각까지 했지만 중의학에 대한 애정으로 버텨냈고 유창한 중국어 실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센터에 입사해 보조침술사로 일하고 있는 아야언은 지금 가자흐스탄 전통의학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야언은 예전에 현지인들은 중의 침술을 들으면 첫 반응이 침을 놓는다고 아프지 않아 였지만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봉사 제공 외에도 센터는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카자흐스탄 국가아동재활센터가 중앙아시아 지역 공립병원 최초의 중외 진료과를 개설하도록 도왔고, 나자르바 예프대학과 함께 중인외병학 1대1로 공동실험실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매달 이틀간 무료 교육을 지금까지 누계로 20여 차례 진행하여 수백 명의 현지 중의학 애호가와 일선 의료진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의학은 고대 비단의 길을 따라 상당과 함께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1대1로 공동 건설 틀 아래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전통의학센터의 양국 의료진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서 기황지술이 중앙아시아 대지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료원 주임은 우리는 단지 의술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러 왔다면서 더 많은 현지인들이 중의학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유럽 경제 성장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빠듯해지고 통화 팽창 압력이 상승하며 자금 조달 비용이 급등하는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최근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내부의 구조적 취약점과 외부의 위험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유럽 경제가 새로운 충격을 겪고 경제 성장 전망이 여러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선 디젤 공급의 도전이 유럽 에너지 구조적 위험 부담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디젤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때 디젤 수출 금지를 위협하면서 유럽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승격 이후 유럽 동맹은 점진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유럽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럽은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 대체 공급을 더 많이 찾기 시작하면서 대미 에너지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운송이 차질을 빚어 유럽 디젤 시장의 공급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고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디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배경에서 미국 정부는 한때 디젤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위협하며 유럽의 연료 비축분 방출을 압박했습니다. 유럽 자체의 정유 능력이 장기간 위축된 것도 내부 공급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유럽연료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유럽 정유 업계는 계속 축소되어 35개 정유 공장이 문을 닫았고 전체 정유 능력은 약 20% 감소하면서 현재 유럽은 디젤과 항공유 순수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정유 산업이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축소되고 기존 정유 공장들이 이미 높은 가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단기적으로 정유 공장 생산량을 늘려 공급 부족을 메울 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 교란이 발생하는 순간 유럽은 더 높은 가격으로 디젤 공급처를 확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가격에 의해 촉발된 통화 팽창이 유럽의 화폐 정책 위험 부담을 심화시킵니다.

0: 유럽동맹 통계국이 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9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은 3.8%로 올라 8월의 3.2%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상승하여 8월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되었는데 이는 통화 팽창 상승의 주요 요인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 팽창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은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의 향후 금리 경로를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부담은 에너지 충격이 뚜렷한 전이세를 보인다는 데도 있습니다. 디젤 가격 상승은 우선 운송과 물류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후 공급망을 통해 식품과 공업품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천연가스와 전력 가격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면 더욱 지속적인 통화 팽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화 팽창이 다시 대두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이 직면한 정책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리사회 리사이자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올리 레인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로존의 통화 팽창 전망이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불리한 시나리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정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통화 팽창 전망이 매우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채권 시장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 위험 부담을 높입니다. 최근 유럽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여러 주요 경제권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통화 팽창과 금리 인상 기대가 채권 시장 변동의 일부 원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재정 압박과 전 세계적인 장기 자본의 수급 변화 역시 영향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환경이 더욱 긴축되면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더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로존의 핵심 통화 팽창률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지, 둘째, 에너지 비용이 상품 봉사 로임으로 추가 전이 되는지, 셋째, 채권 수익률과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유럽의 향후 통화 팽창과 경제 성장 전망에 함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Radio 이 세상 전금합니다. Hello.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밤, 두 남자가 산장에 몸을 피했습니다. 한 남자는 얼어붙은 몸을 녹이겠다며 화로에 장작을 쉴 새 없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을수록 불도 더 세게 타겠지 라고 생각하며 남은 장작까지 빈틈없이 우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길은 커지기는커녕 점점 약해졌고 화로에서는 매끼한 연기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다가와 화로 속 장작의 절반을 꺼냈습니다. 그는 남은 장작 사이를 벌려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장작 사이에 숨길이 트이자 꼬져가던 불씨가 살아났고 불길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장작이 아니라 숨쉴 틈이었던 겁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시간을 모두 알고 싶어하고 걱정된다는 이유로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틈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캐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 네, 그 작은 여백이 있어야 관계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자연예술의 고향, 운남성, 남소진으로 떠나봅니다. 네, 구사성으로 있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전인소지의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우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방주왕 제20기 제3차 전원회수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단독 주제로 우리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하고 근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각종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강국 건설과 민족 흥의 위협을 위해 복무하고 이 위협을 보장하기 위한 내적 요구이며 이대 기적을 창조하는 새로운 장을 쏘내려가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이며 또한 세계와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요입니다. 우리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주왕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고 국가안보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착실히 추진하며 우리나라 현대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소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적극 건설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국가안보편으로서 신시대의 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어떤 국가안전을 수호하며 어떻게 국가안전을 수호할 것인가 하는 등 일련의 중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답해 주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논리가 오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내적으로 통일된 과학적인 리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국가안보체계화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사상적 무기와 행동적 지침으로서 반드시 깊이 있게 습득하고 교련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요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의 핵심적인 요인은 습금형 총서기가 제시한 10가지 견제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바로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의 길을 견제하며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삼는 것을 견제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견제하며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는 원칙을 견제하고 각 분야의 안보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가 안보에 존재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제하고 국제 공동 안보를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가 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 간부 대우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사업의 법칙성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의 심화와 확장, 승화를 보여준 이 10가지 견제는 정치성과 리론성, 역사성과 실천성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대국의 발전 과정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안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종아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관건 단계에 직면하게 되는 특수한 안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이자 령혼입니다. 우리는 시종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한 당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견지하고 조항국가안전위원회 조속 책임제를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효과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안보 용도체제를 보완하여 국가안보 사업에 관한 당정의 재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해야 합니다. 대안보 리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현식이 우리나라 국가안보는 그 내포와 외연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지고 시 공간 영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으며 내적 및 외적 요소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체적인 국가안보관은 대안보 리념을 강조하는 바 국가안보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안보이며

0: 공동적이고 전반적인 안보로서 여기에는 정치, 군사, 국토,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과학기술, 인터넷, 식량, 생태, 자원, 핵, 해외리익, 우주, 심해, 극지,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 등 수많은 분야가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관을 타파한 것이며 또한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풍부해집니다. 우리는 시종 정치의 속이라는 이 핵심을 견제하고 전반적인 시각으로 국가안보 문제의 다양성과 연관성, 동태성을 인식하는 데 중시를 돌려 재반 분야의 안전을 포함하는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반 분야 안전의 최저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칙과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글로벌화, 네트워크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보 문제는 내적 및 외적 연동성, 지역 간 파급성, 돌변의 확대성 등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은 과학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을 국가안보사업의 중대한 원칙과 기본 방법으로 삼습니다. 당과 국가사업의 차원에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의 안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안보사업과 경제 및 사회발전의 재반사업의 협동성을 중시하며 공동계획과 공동포치를 실현하여 국가안보를 당과 국가사업의 전 국면과 재반 분야 각 고리에 관철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안보라는 이 보편적 차원에서 외부안보와 내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보,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자치안보와 공동안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안전을 총괄적으로 수호하고 조성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발전과 안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국가안보의 재반사업이 통일적으로 전개되고 협동적으로 병행되도록 추진하며 각종 위험의 파급과 중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의 15척에는 좀 많게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연변대학 왕홍벽의 풍경을 즐기던 한 관광객이 휴대폰의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어 사진을 더 찍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고 있던 중 공유 쉼터라고 쓰여진 작은 공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돌발 수요를 위한 이 배려 넘치는 공간에서는 무료 충전도 할 수 있고 짐도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일꾼이 친절한 안내봉사로 관광 코스도 추천해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결시 북산가도 단청 지역사회 대평거리 북쪽 구간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왕아주머니는 공유 쉼터의 단골입니다. 네, 하루에 서너 번씩은 꼭 들립니다. 화장실도 사용하고 뜨거운 물도 마시고 추울 때는 몸도 녹일 수 있습니다. 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결시 구석구석에 자리잡은 다양한 공유 쉼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일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곳이 서로 돕는 따뜻한 쉼터이자 실외 노동자의 휴식 공간이며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도시를 보여주는 작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공유 쉼터는 도시의 소형 중추가 되어 군중을 위한 봉사의 마지막 100m를 이어줍니다. 연변대학 앞 상업 거리가 인기 명소로 부상되면서 관광객들의 봉착하는 문제점 해결도 공원가도 사업일꾼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됐습니다. 목원 침을 둘 데가 없고 관광 정보를 얻을 만한 고정 창구가 부족한 것. 이러한 문제들은 관광에서 부딪히는 불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영길의 도시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도시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원가도 당사위원회는 봉사 안내, 휴식이 결합된 고정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실천하려고 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금, 장소, 운영 주체 선택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가도와 지역사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원가도 당사위원회는 발빠르게 소집인이자 설계사로 나섰습니다. 수차례 현장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 행정집법국과 협력하여 연변대학 정문서 쪽에 고정 공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변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전기 공사 등 난제를 해결했고 해당 부문의 도움을 통해 25만 원의 전문 항목 자금도 쟁취했습니다. 당 조직이 앞장서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함께 그린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홍벽 맞은편에 새하얀 공유 쉼터가 들어섰습니다. 쉼터에는 충전기, 정수기, 구급상자, 관광지도가 구비됐고 당원 봉사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공유 쉼터 유리창에 비친 것은 관광객의 웃는 표정뿐만 아니라 당 조직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축제가 참여하며 맞춤형 봉사를 제공한다는 사업 방법의 생동한 실천이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리 씨는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 문명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물을 건네주고 길을 알려주고 또 그들이 안심하도록 하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두 딸을 데리고 관광하던 한 관광객이 인파 속에서 큰 딸을 잃어버렸다는 제보를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곧바로 경찰 사무소에 연락해 신고하는 한편 안타까움에 젖어있는 관광객을 진정시키고 어린 둘째 딸을 함께 돌봐줬습니다. 한편 경찰들은 길을 잃고 헤매던 큰딸을 찾았고 공유 쉼터에 데려와 어머니 품에 딸을 안겨줬습니다.
공원가도 당건설 사업한 공실을 애훈한 주임은 공유심탄은 단순한 문화와 관광융합의 봉사 매개체를 넘어 이래의 연길의 상징적인 전시창구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공원가도의 공유심탄은 연길씨를 찾는 손님을 주로 배려한다면 복산가도의 공유심탄은 가까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공유심탄

운동용품들을 내놓으며 서로 돕는 공룡심태를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단옹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공회의 도움으로 전자레인지, 정수기, 비상약 상자 등을 마련해 실외 노동자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연합건설 단위를 통해 운동기구를 지원받아 건강 공유 쉼터를 건설했습니다. 관광객의 일시적인 불편함 해소에서 주민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공유 쉼터는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 조직은 마치 원의 사마냥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며 아름다운 봉사 풍경선을 만들어갔습니다. 네, 공유 쉼터가 세워진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이었습니다. 공원가도 왕홍벽 아래의 공유 쉼터는 대학생, 지역사회 주민, 기업과 사업단위 자원봉사자를 통해 안정되고 다원화된 자원봉사 대우를 구성하여 봉사 플러스 체험 플러스 연결의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생태를 형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한편 북산가도에서는 주민들이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조언 제안을 하면 점수를 적립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를 받거나 생활용품을 바꿀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상가에서 주는 혜택을 향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는 지역사회 보건봉사중심, 문예단체, 공익단체와 손잡고 공유심태에서 무료진료, 리발, 공익강좌 등 미니봉사와 미니행사를 조직하면서 인기와 활기를 유지합니다. 영길시의 공유심터는 이제 도시의 따뜻한 명암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간은 편리를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당과 군중의 마음을 잇는 뉴대로 되어 당 조직의 조심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군중들의 수요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무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풍림은 100여 무의 비옥한 토지를 풍재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3: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예술의 고향, 온남성 남서진으로 떠나봅니다.

0: 온남 외산댐지요. 새벽 내기 아스라에 깔린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며 내려앉았다. 골목골목마다 온남 특유의 쌀국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가고 푸른 하늘을 온몸으로 받아하는 자염천이 남서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남서지는 온남성 대리 바해족 자치소 예산 이족 쾌족 자치현에 소속되어 있다. 예산은 중국 간식의 고향이자 전통 자연예술의 발상지로 불린다. 다민족 특색의 민가와 다양한 민족 공연은 이 작은 마을의 독특한 부호이다. 옹천엠은 대부분 시간을 자연 체험관에서 보낸다. 예산 고성에 위치한 이 명조 청조 풍격의 고택들 사이로 수묵화 같은 자연 우산들이 가득 걸려있고 표백통 옆에는 자연 원료와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를 겨있다. 푸른 염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는 손놀림이 빠르게 옷감을 묶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하나씩 매듭이 형성되었다. 자염은 고대에 접착 염색이라 불리던 전통 염색 기법이다. 옛날 이족 조상들은 천연 과일과 나무 껍질로 염료를 만들어 민족 복식의 화려한 색과 문양을 더했다. 남서진에서는 흰색 천이나 면, 마, 혼방천을 두 원료로 사용하여 염색 후 꽃무늬를 위주로 하는 층층의 문양이 피어난다. 이런 문양은 고풍스럽고 우아하면서도 단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전성기의 남서진에는 집집마다 염통이 있고 가구마다 자염에 종사했다. 20세기 5, 60년대 남서진에는 국영 자염 공장이 생겼다. 옹천엠의 아버지 옹문걸은 일찍 이 공장 직원으로 있으면서 염색 기술을 연마했다. 1985년 예산 자염은 북경국제무역박람회에서 첫 선을 보이며 고전적 아름다움으로 국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대리조 관광산업 발전이 활발해지면서 예산 자염 제품은 인기 관광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년 지명이 있었던 옹문걸은 1987년 남서진의 첫 민영 자염 공장을 세우고 자염 공예품의 경영과 연구 개발에 매진했다. 진에서 전통 공예 종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자염 산업은 점차 민간에 분산된 작업장 생산에서 공업화 생산으로 규범화되었다. 2006년까지 남서진의 자염 공장은 13개로 늘었고 관련 산업은 현지 기둥 산업 중 하나로 되었으며 그 제품은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되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예산 지역에서 자염 종사 전문 인원이 2천여 명에 달하고 간접 참여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른다. 옥문가는 뛰어난 기회로 대리조 무형문화유산 자염기의 전승자, 온남성 공예미술대가 등 칭호를 수여받았다. 자연의 눈을 본 적이 없는 남방태생 온천염은 아버지의 염색천에서 하늘의 눈송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자염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게 했다. 2013년 26살 옹천염은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버지 옹문걸과 함께 자염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전통 문양에 현대적 요소를 접목시켜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젊은 층에 사랑을 받았다.
1: 不做创新的话，它就是一块布。但是通过你的创新，客人啊，不是看到这块布买，他是看到你这个纹样啊，看到这个颜色，他就会喜欢。
0: 예산은 남소고개 발상지이자 옛 수도이다. 국내외에서 예삼 자염의 인기가 높아지고 남소고국의 배경예술 작품의 영향으로 남소지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2019년 남소지는 고성 내에 모형문화관광구역을 개설하여 모형문화 플러스 문화관광으로 모형문화 전승을 촉진하고 문화관광 항목의 가치를 증대시켰다. 옹천엠은 초청을 받고 구역 내에 자연 체험관을 세웠다. 그는 자연 복식, 자연 장식품 등 많은 관광문화 혁신 제품과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체험관에서 관광객들은 직접 매듭 염색을 체험하면서 옛 기술의 매력에 빠져든다. 어느 날 고성 내 남소 옛거리는 이미 제3진 국가급 관광 레저 거리로 지정되었다. 남소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모형문화기에는 자연뿐만이 아니다. 이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적의 전통춤 다그를 출 수 있다. 다그의 모형문화 전승인 자루미는 나뭇잎으로 연주하는 독특한 기회로 관광객을 매료시킨다. 사람은 모형문화 유산을 살리고 전승하는 관객입니다. 거리에 행인이 없다면 그 누가 내가 나뭇잎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루민의 말처럼 살아있는 전승의 가치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 남소진 곳곳에서 꽃피운 수십 가지 모형문화유산은 오늘날 옹천염과 같은 신시대 문화지킴이가 있게 되었다. 남소진은 예산현의 현성 소재지이고 조은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적 바탕이 깊다. 진내에는 예산 고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당나라 시기 남소국의 발상지로서 지금은 국가급 역사문화 도시로 등재되었다. 도시 전체 면적은 149.77평방킬로미터이며 25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 그중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45.77%를 차지한다. 남소진은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기후가 쾌적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독특한 지방 음식과 짙은 음식 문화로 유명하여 간식 천국, 남소 음식의 도시로 불리운다. 이 밖에 진내 자연 기법은 전통 민간 공예로서 여러 차례 국가급과 성급의 표창을 받았고 현지의 중요한 문화 보호로 되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3: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3: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3: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3: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천 전 사람 인 바 소 손가락 지 천인 소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네, 소한때 잘생긴 애모에 아첨을 잘하는 동현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한 애제 총례를 한 몸에 받았고 그 가족도 따라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궁예 드나들면서 향락을 누렸고 여동생은 비로 간택되었으며 아버지와 장인 처남까지도 높은 관직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애제는 또 동현을 위해 화려한 조택을 마련해주고 궁예 들어오는 진상품에서 제일 귀중한 물건은 동현에게 하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고 기회를 보아 동현을 제후로 봉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얼마 후 생겼습니다. 애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게다가 체질이 약해 병이 많았습니다. 동평왕이 왕후와 짜고 들어 애제가 죽기를 바라는 주술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조정의 두 대신에게 발각되었고 이들은 황제에게 올리는 표주문을 태감 송홍을 통해 애제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동평왕은 죄가 두려워 자살했고 왕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처리된 후 롱공 행상을 하게 되자 어떤 자가 애제의 환심을 사려고 표주문을 송홍이 아니라 동현을 통해 애제에게 전달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현을 제후로 봉할 구실이 있게 됩니다. 애제는 크게 기뻐하며 직접 조서를 써서 동현과 두 공신을 후로 봉했습니다. 조서가 내려지자 승상 왕가와 어사대부 가연이 극력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동현이 공이 있는지 구로 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정의 공론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애제가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결국 이 일은 유야무야해졌습니다. 기원전 2년 애제의 할머니인 부태후가 사망하니 애제는 부태후의 유명이라 하면서 동현에게 시급 2천호를 주었습니다. 조서를 받은 왕가가 이를 애제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동현은 폐하의 은총을 믿고 교만 방자하며 그 악명이 널리 알려져 전하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속담에 천명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병이 없어도 죽게 된다고 했으니 동현의 이후가 근심되옵니다. 폐하께서 선조들의 창업이 힘든 점을 부디 아셔서 이런 조서를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왕가의 직원에 애제가 크게 노했고 사람을 보내 왕가에게 음독 자살을 하도록 명했으나 왕가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옥중에서 단식 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고사성어 천인소지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국경절 시즌 영화 흥행 수입이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국경절 시즌에는 여러 편의 영화들이 집중 개봉했으며 국산 영화가 주력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수입 대작이 동시에 개봉해 가족 영화, 애니메이션, 형사 추리, 감성과 코미디, 현실 소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신탐정의 흔적은 7일 훈장 획득자이며 흔적 검사 전문가인 최도식의 선진 자적을 바탕으로 했고 영화 시간대는 수십 년에 걸쳐 공안 경찰들의 초심과 신념을 그려내는 동시에 우리나라 형사수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90여 년의 인생 여정에서 최도식은 70년 넘게 세종국의 사업에 헌신하며 일해왔습니다. 경찰직에 종사한 후 최도식은 1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직접 7000여 건이 넘는 흔적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부부는 조심양과 심춘향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우연히 영혼이 바뀌어 상대방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코믹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고포 브로크2는 전작의 사실적인 서사 품격을 이어받아 가족을 잃은 두 피해자가 함께 죄악 경과를 추적하며 어둠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영화 활색 생향은 중장년층의 감정과 삶에 초점을 맞춰 여성의 두 번째 인생 선택과 서로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며 섬세한 생활 관찰을 보여줬습니다. 아기 돼지 페파 완벽한 휴가는 페파가 신기로운 모험을 하나씩 풀어나가다가 가족들과 재회해 완벽한 휴가를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영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IMAX, 시니티 등 각종 특수 효과관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로 되었습니다. 올해 국경절 시즌 여러 인기 영화가 특수 효과관 버전으로 출시되어 영화 팬들에게 더 나은 시청각 경험을 선사해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LED 방영 시스템은 600억 가지가 넘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색상 전환이 섬세하고 화면의 입체감도 뛰어납니다. 중국 영화그룹 유한회사 변유 집행비사는 전세계 LED 영화 스크린의 밝기 기준이 일반적으로 300니트이며 시니티는 자체 개발 과정에서 이를 500니트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3D 관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재판 공예의 기술 성능 지표는 기존 스크린의 6배 내지 10배에 달합니다. 최근 국경절 시즌 개봉작 다수가 전세계 개봉을 공식 발표하며 더 많은 중국

0: 이야기들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전해질 전망입니다. 신탐정의 흔적은 글로벌 개봉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월 15일 중국 향항, 중국 오문, 싱가포르, 독일에서 개봉하고 22일 말레이시아에서 개봉하며 후속적으로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 나라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포 브로크 2, 무슨 뜻이야 부부 등 국산 영화들도 잇따라 해외 개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책면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국 영화국장회의에서는 중국 영화의 해외 진출 촉진에 조력한다고 명확히 제기하며 중국 영화의 고수준 개방을 확대하고 그 국제 전파력과 영향력을 높이겠다고 표했습니다. 국가영화사업발전특별기금은 계속해서 국산 영화의 해외 배급과 판매를 장려하며 발생 수입의 비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21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국내 유명 향촌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봉성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영화 회족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얼마 전 202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경기에서 우승한 진여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던 문답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21부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수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며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이민의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토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세계에는 유일한 현대화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나 적용되는 현대화 표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서평은 우리가 진행하는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는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특히는 개혁개방 이래의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 이래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발전시켜왔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고 개발도상국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으며 서방 자본주의의 길만이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화를 깨뜨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각국 현대화의 공동한 특징도 있고 자국의 실정에 기반한 중국 특색도 있으며 명확한 본질적 요구가 있는 현대화입니다.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보면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의 용도 용량이며 중국식 현대화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따라 흔들림 없이 꾸준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며 신시대 중국식 현대화가 혁신적으로 발전해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선명한 특징이고 가장 두드러진 우세이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견제해야 하는 최고의 원칙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사회주의 제도를 조건으로 하는 현대화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 성격과 미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가 서방의 현대화 길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길이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과학적 내포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분투 목표는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일도세우는 것이므로 반드시 우리나라의 물질문명, 정신문명, 정치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물질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질적 발전의 방향을 견제하고 질적 발전 모델과 현대화 경제체계를 서둘러 형성하며 현대화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이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끊임없이 마련해 우리나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공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치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전 과정 인민민주의 발전 방향을 견제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향상하는 제도체계를 완비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제하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정신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이민의 정신세계를 풍부히 하고 방향을 견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하며 전민족의 문화혁신 및 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정신적인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사회문명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방향을 견제하고 계속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사위의 공평과 정의를 적극 수호하고 촉진하며 사위의 활력과 조화, 질서를 보장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 추진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유족하며 생태가 량화한 문명 발전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면서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제 영향 차원에서 보면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일부 나라가 전쟁, 식민, 략탈 등 방식으로 현대화를 실현하는 옛길을 지향하고 협력 상생을 통해서 공동 발전과 평화 발전을 실현하는 현대화 발전 모델을 개척했으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가운데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국의 발전으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더욱 잘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개발 도상국에서 현대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넓혀주고 발전을 가속하는 동시에 자체의 독립성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족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회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또 한 뱀이 넘어가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요명향촌,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붕성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강세로 아나운서입니다.
2: 장군이 많은 대봉의 동네 붕성촌은 6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아한 소문과 우아한 가옥, 아늑한 돌길, 장엄한 장군 조택을 완종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1381년에 군사시설로 축조된 붕성촌의 대봉고성은 바닷길로 침입하는 왜구를 성공적으로 막으면서 이름을 날렸고, 그로부터 붕성촌이 속한 심수시도 대봉의 도시로 불리웁니다. 대봉고성은 성문과 망루, 해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은 불규칙적인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성 안에는 동문가와 남문가, 정가 등 세 갈래 골목이 조성되었습니다. 골목의 량캐에는 좌영소와 참장부, 소비소, 식량창고, 군복국, 화약국, 관제묘, 조공사, 전후묘 등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봉 고성은 기존의 구도와 성문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장군 저택들인 진위 장군제, 요기룡 장군제도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1844년에 지은 련작 진위 장군제는 대봉성 남문 가까이에 위치해놓은 청나라 때 관저 고물입니다. 대봉 고성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고물인 진위 장군제 문에는 청나라 도광 황제가 친필로 쓴 진위 장군제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0: 문 앞에는 돌사자 한 쌍과 무관초택임을 보여주는 돌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조마와 기둥, 대들보에는 금박칠을 하고 꽃나무와 새를 그리거나 시를 썼습니다. 방 아홉 칸을 가진 건물 세 채로 된 안채는 장군의 주택이고 그 양쪽에 건물 세 채와 정문 두 개를 각각 거느리며 그 바깥쪽으로 별채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건물과 정문, 정문과 정문은 긴 복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은 청색의 벽돌로 쌓고 바닥에는 붉은 벽돌을 깔았으며 대들보는 굵은 나무로 하고 기둥은 돌로 만들었으며 날아갈 듯한 지붕에는 회색의 작은 기와를 얹었습니다. 거기다가 키 높은 담벽이 건물들을 안고 있는 진위 장군제는 용감한 장군처럼 웅장한 기계를 자랑합니다. 진위 장군제 외에 뢰씨의 장군 조택은 4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뢰은작 장군제 맞은편에 뢰세초 장군 조택이 있고 종가에 뢰영양 장군 조택이 있으며 서문가에 역시 장군이었던 뢰은작 장군의 장남과 사남의 조택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명나라 때 료종 장군과 서훈 장군 조택, 청나라 때 뢰씨 가문 3대의 다섯 장군 조택, 뢰씨의 보좌 장군 조택 등 10여 채의 장군 조택을 보유한 봉성촌은 명실공히 장군촌입니다. 대봉고성은 객가인이 사는 동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때문에 성안의 건물은 북방 건물과 남방 건물의 특색을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건물은 보통 정문 하나를 거느리고 양쪽에 별채를 두고 있으며 처마와 지붕은 모두 북방 건물 양식으로 지어져 굴곡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는 벽이나 기둥에 꽃을 그리고 진흙으로 조각을 빚거나 목강물을 만드는 등 남방 건물 양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또 질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둥근 모양의 우물 룡정은 봉성촌 동문박 룡두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깊이 7m, 지름 1m의 이 우물은 녹음 속 바위 틈으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사시장철 변함없이 맑은 이 샘물은 열을 덜고 독을 제거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에 좋은 기능을 가집니다. 여름에 이 물을 마시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겨울에 이 물을 마시면 꿀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봉성촌을 찾는 많은 화교들은 돌아갈 때 룡촌 샘물을 가지고 가서 이국 타향의 친지들에게 선물하고 그 샘물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아주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봉성촌에는 다리 4개가 있습니다. 160여 년 전에 축조한 3m 높이, 10m 길이의 등운교는 로면에 화강암을 깔았습니다. 전한대 의하면 이 다리를 건너면 운이 따르고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2m 높이, 10m 길이의 영음교를 건너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합니다. 관경교는 작은 시냇물 위에 위치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물길이 끊어져 현지인들이 한갱교라고도 하는 이 다리는 로면에 화강암을 깐 아치형 돌다리입니다. 봉성촌은 대봉의 온호와 대봉의 산노래, 대봉의 바다축제를 비롯해 봉성촌만의 독특한 문화와 민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대봉의 온호는 고대의 군사를 연구하는 산중인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영하 회족자치구 박물관입니다.

0: 박물관입니다. 영하 효속자치구 박물관은 영하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영하 박물관의 전신은 1959년에 성립한 영하 지지박물관 준비처입니다. 은천시 승천사 내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73년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영하회속자치구 박물관으로 개명하고 2004년 영하회속자치구 정부가 신관 건설을 자치구 창건 50주년 헌례 공정으로 하고 2006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2008년 9월 신공이 완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신관 총 면적은 3만 258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4층으로 되었습니다. 전반 건물의 높이는 21.2m입니다. 우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은 영하 회속자치구의 회자 모양으로 되었고 회속의 문화 특색도 보여줍니다. 옆에서 보면 고대 봉화대와 같은데 이는 영하의 변방 문화를 상징합니다. 외벽 장식은 가릉 빙가 등 문물의 요소를 사용해 지역 특색이 아주 뚜렷합니다. 박물관 건물은 2010년에 중국 건축품질공정 최고상인 로반상을 받았습니다. 영하 박물관의 문물은 안벽화, 북방초원계 청동기, 비단의 길 문물, 서하 문물, 혁명 문물, 민족 문물 등으로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며 영하지구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융화하는 역사를 증견했습니다. 문물 총수는 5만여 점에 달하는데 호선무 석강묘문, 도금 동우, 역사지문 받침대 등 국보급 문물을 비롯한 국가 1급 문물은 156점입니다. 그중 당나라 석각 호선무 묘문은 비단의 길에서 중서문화예술 교류에 성황을 새겼고 도금 동우는 서하시기 축조기예의 최고 수준을 대표합니다. 역사지문 받침대는 서하시기 서하문자와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2층에 위치한 영하 통사진열은 문명의 서광, 서용의 춘추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부지 면적은 3,000평방미터가 넘고 2,500여 점의 전시품으로 상고 시기부터 명청 시기에 이르는 영하의 문명 맥락을 짚었습니다. 3층 민속전시청에 위치한 영하 민속진열은 민속의 근원, 생산풍속, 생활풍속, 거주풍속, 음식풍속, 명절풍속, 예의풍속, 민간예술 8개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350여 점의 전시품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황하유역 변방의 생활방식과 풍속을 보여줬습니다. 전시 면적이 1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영하혁명문물진열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열은 영하 조기혁명운동, 영하에서의 홍군장정, 영하의 항일운동, 영하해방, 영하의 사회주의 건설 초기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졌는데 341점의 문물로 영하의 혁명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영하 안벽화전은 전시 면적이 13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안벽화전은 안벽화 내용을 주선으로 100여점의 안벽화, 175폭의 안벽화 파편,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각효과로 하란산 안벽화의 원초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영하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이며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이며 또한 전국 인문사회 과학보급 기지, 국방교육 기지 등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방학철 자원봉사 해설원 강습 등 사회 교양 행사를 적극 펼치며 수많은 중소학생 해설원을 배출해 영하의 문화 전파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영하 박물관은 그 풍부한 문물과 정교한 전시, 다양한 문화 행사로 사람들이 영하의 역사 문화와 민족의 멋을 느끼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물관은 영하 문화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문화보물고에서 눈부신 샛별로서 영하의 독특한 매력을 널리 뽐내고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시절이 좋았네.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힘들게 키우면서도 희망이 있고 젊음이 있어서 좋았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립구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얼마 전 202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경기에서 우승한 진여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25일 2026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 진여힐이 11초 06의 성적으로 대회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그녀는 최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경기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적이 저에게 주는 최고의 성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7세의 단거리 신의 진여힐은 절강 영파에서 태어났고 부모 모두 단거리 선수 출신입니다. 소학교 5학년 때부터 그녀는 육상 트랙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진여힐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끊임없이 고치고 조금씩 향상하며 모든 동작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후천적인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여힐은 포기하고픈 순간이 몇 번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버텨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2023년 절강성 청소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진여힐은 11초 57의 성적으로 14세, 15세 여자 100m 챔피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m 결승전에서 23초 61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에 2016 중국 육상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진여힐은 11초 08의 성적으로 여자 100m 우승을 차지하고 아시아 620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앞서 진여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게 되어 신나면서도 긴장됩니다. 이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 참가하는 마지막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게 완벽한 18세 생일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는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는 풋내기의 패기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안 되면 4년, 8년 더 도전하면 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밝거든.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손중상과 신의 혁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손중산은 1866년에 출생했다. 손중산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중국이 한창 외국 열강들의 부단한 침략과 수탈을 받을 때였다. 이 시절 국가는 봉건 사회로부터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력이 날로 쇠약해지고 중국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 압박이 심해졌으며 관료들은 부패하고 인민들은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손중산에게 가슴 아픈 인상을 깊이 남겼다. 손중산은 형님의 도움으로 선으로 하와이, 광주, 홍콩 등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서방 국가의 정치, 역사,

0: 군사, 과학을 소개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과정에 손중사는 봉건 사상과 대립되는 자산계급 사회정치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낙후한 중국과 봉건 제도의 부패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됐다. 이 시절 손중사는 혁명의 뜻을 둔 많은 젊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1894년 11월 그의 28살인 손중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자산계급 혁명단체인 홍중회를 창립하고 중국에서 민중을 화합한 정부를 내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중회 창립은 중국 자산계급 민주혁명의 시작으로 되며 이와 동시에 손중산이 정식으로 혁명의 길에 나선 것으로 된다. 홍중회가 창립된 이듬해 손중산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광주시에서 봉기를 일으키려고 준비했다가 소식이 누설돼 봉기가 실패했다. 봉기가 실패하자 손중산은 해외로 피신했다. 그 뒤로 그는 16년간 해외와 중국을 오가며 불효불굴하게 혁명활동에 종사했다. 그 당시 날로 가심해 되고 있는 민족위기와 사회위기에 직면해서 나라를 구하고 중화를 진흥시키는 것은 시대의 주제로 됐다. 각지의 각계층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행동에 나섰다. 홍중회 같은 많은 혁명단체들이 연이어 각지에서 창립됐다. 전국적인 혁명단체를 내와 지도 중심을 수립하는 것은 혁명의 절박한 수요로 제기됐다. 1905년 여러 개 혁명단체들로 구성된 중국의 첫 자산계급 민주혁명정당인 중국동맹회가 성립됐다. 손중사는 풍반 혁명 경력과 그 위망으로 총리로 추대돼 당의 최고 지도자로 됐다. 같은 해 손중사는 동맹회 기관지인 민부발간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핵심으로 한 삼민주의를 제기했다. 삼민주의는 비교적 완전한 중국 자산계급 민주혁명의 정치 강령이다. 동맹회 성립과 손중산이 내놓은 삼민주의 주장은 진일보 혁명 정세의 발전을 추진했으며 더욱 많은 혁명가들이 손중산의 주변에 뭉치게 했다. 1906년부터 1911년 신해 혁명 전까지 손중산은 9차례의 무장봉기를 계획 발동하고 지휘했다. 비록 무장봉기가 죄다 실패했지만 민심을 불러일으키고 청왕조 멸망의 조종을 울렸다. 1911년 10월 중국에서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2000년엔 지속되어 온 봉건제 왕조를 종말지었다. 이 혁명은 중국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비로 되었다. 이 혁명이 일어난 해인 1911년 중국 음력으로 신해 년이어서 사람들은 이 혁명을 신의 혁명이라고 한다. 1911년 10월 10일 혁명당인들은 중국 중부의 중요한 도시인 무창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중국의 10여개 성에서 홍해서 청왕조의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선포했다. 손중사는 미국에서 혁명 소식을 들은 후 중국에 돌아왔다. 그는 봉기를 일으킨 각 성의 환영을 받았다.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참의원이 성립을 선포했다. 손중사는 중화민국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됐다. 한 달이 지난 후 청왕조의 황제가 퇴위를 선포해서 중국에서 2000년간 지속되어 왔던 봉건제도가 종말을 짓게 됐다. 손중사는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된 후 전력을 다해 신생혁명정부를 위해 봉사했다. 그는 헌법 성격을 띈 중화민국 임시약법을 공포하고 100여 건의 문건에 수피하고 발송했으며 30여 개의 민주정치와 민족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한 법령을 반대했으며 처음으로 국가의 조건은 전체 국민들에게 속한다고 선포했다. 손준사는 한 달 남짓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사직했다. 당시 청왕조의 통치가 이미 대세가 교렸지만 혁명당의 실력은 아직 전반 국가를 장악할 정도가 아니었다. 청왕조의 원색에는 겉으로는 공화를 찬성하면서 자기를 민국 대통령으로 되게 하면 혁명당에 대해서 진공하지 않으며 청황제를 핍박해서 퇴위시키겠다고 했다. 그 당시 군사실력면에서 혁명당이 원색의 세력보다 못한 정황에서 하루속히 군주 전제 제도를 종말짓고 공화제를 중국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선중사는 결연히 원색이가 내놓은 조건을 받아들여 청황제가 퇴위를 선포한 이튿날 대통령직에서 사직했다. 그러나 선중사는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직에서 사직한 후로 10년 동안 선중사는 진보적인 영향을 끌고 공화와 헌법을 수호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 1912년 선중산이 이끄는 동맹회는 국민당으로 개조됐고 선중산이 당수로 되었다. 1924년 국민당은 강령과 조정면에서 종이한 개혁을 실시했다. 그해 유를 선중산이 소집하고 사위한 중국 국민당 제1차 중국 대표대회에서는 삼민주의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했으며 러시아와 손잡고 공산당과 합작하며 농민 노동자들을 돕는 3대 정책을 확립했다. 신삼민주의는 민주혁명 단계의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강령과 기본상 같았기에 그 단계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 합작하는 공동 정치 강령으로 됐다. 선중사는 1923년 3월 12일 병으로 59시를 일기로 복경에서 서거했다. 선중산이 영도한 혁명은 중국의 봉건제도를 종말지었으며 중국당에서 민주공화의 기치를 내세웠다. 선중산은 중국의 진보와 발전에 마밀할 수 없는 기여를 했다. 하여 그는 중국인민들과 모든 중화의 아들 딸들의 영원한 존경과 애들을 받고 있다.
1: 끝곡으로 매화향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더란 완원교 알아내셨니 저팅 당근 해버리자 하북 굿 사들리기 삼키지 짜불리 스원쟁이 띠르주 매갓 현자진도 골가지 매갓 애구니 허르스부 해마갓 알아슈디 해버리지 빌드메 알아자 스원쟁가 하극 우어들 빌디 히지르히드 둘분자 가래 둘자라 제레만 바르바가르 띠르등 마이에 우둘르 데일레 댄디엔 집스득이 얼지 제들로가 배들리 가르까지 잡을 때운네 셰드미기 제롤헨 잠디히게 헤드 완우니뼈 예다바이를 어따 애군이 딜리주베가 이미기헨 탈드버가만 딱들은 랑야하거라 젠타하길래 스원진아 저르무가르발불 딜릭득슨 마이기 고들랏 버크슨 벨레 바르고노멘샤 한든 덕이게 사이주관에 해탈도 허르 춘해태발불 지리긴 허르에 바든 바르네멘샤 한단 바르고는 도사힌 완우군 벼우 도토라간 벗지 은 하실 테네래 야드그 머리 누군단 토른 것 유엔사에다 말벌 바도 미치 굴대 가르치리나 딜릭단 아순 열돈 후 돌단 실버틀리가 내린 바른 내면선 도탁은 말벌 이모치리가 버째 완원비오 하야리지 폴게게 주문 엠달 베르만 우시아르슬란 치메라하스 아블두베하 따갓 아흐트라데릴레 아흐누눈베르니 더더른 장들 장양탕소 쉐레게르메르라 그리거드라데릴라 슬원칭 인허바이루 멜네달라기 뱀멘 똑똑그만 탔더라 완우묘 너흣 비춰대로 랑야구는 다른 젠차 땅사라라 다르제 오대들라 스운젠가 디메바도 못와 디메바도 귀직도와 바르면서 한다 딱지길베나 으이차이 호차드베가 고차드누가진 호차가 되길래 흐르하이는 원수내름 귀뜻 잡을 먹양소와 완우는 내가 없다

0: 아르브네마 내려김 자로 세리 나흥저 지야생가지른 못하라 헤지야 더럽은 멀치 헤티주와드 와르문 미아오 히르하네 바트라 아다발 자르긴 다들 올라간 두르진 녀설 헤탓바스티마 시홍촌 마강날 칠근 호라간 자르긴 돈들 바른산 늪덕들 같은 시홍촌들 가린다카 너르군 무님이 흐자해노 깔온들 바른에서 올라간 자르긴 돈들 예측기마드라 갈조 호스테 바가들 완원의 벽이 깔아했다 잘 당월된 장준 날 태스케로그 바이아르티 치르기 유건 다굴한 치르기엔 화렴다한
1: 우리지르자 후이호왕 하유치호트
0: 워치르 야우들이 멋둘제
1: 후이호왕 하유치호 시운칭바스 후르지르자
0: 예레허 바이야르테
1: 벌레헤노이
0: 브르드레 신호부들은 뭐 복음디질드는 홍다벌 어린 장주는 완운이벼 깔드 헤디지 우주큰 니기 니긴 더 바르글랏 멋들레해쇼
1: 탕월진 장주의 시원신이 바르노론 허디하슨
0: 우짜틀렌질 하릉이 볼옷 바라글레 벌지 느리얼 하릉이 벌질 희누잇 근두에사를 바르군 대우직직 다
1: 지구산에
0: 흐이서구 제벤 다들 깔린딜레드들
1: 발라 올해가다 우직티
0: 대스네 아르근 오나만 익장준 와르군이며 깔자깔들 아다 울러 깔딜 회스니 발발 홍다 니가 무슨 멋져해 홍다
1: 송빙다 아르간 바르제 대군에 위해 아르간 놀았어 임슈
0: 은우이 돌벌 탄원신
1: 프리호왕아 비치기르제
0: 비치기야라도 홍다우치글래 비치긴대로이
1: 도들제 진니히브이야
0: 샤드루기 후렛
1: 범턴 우렉등의 히스테벌
0: 탄이기 왔다 은가지린 성빙미여
1: 울대나
0: 역장준 완원 벼우치니 깔두리 해디지 우주기지에

어디 내가 독자고 빠른 달리 하라 등을 깨줄 내 먹는 돌린 혈액 해실끝 들든 우인 옷은 깨줄 빠른 하라가 빌다 하던 순회 문화한 등을 대전을 벌어가 홍다성민 버시디기 상사 예르산들 대내자번 집스득이 벼르죠 체력이 나와라 빌디지가른가 바르군족 바르군도 사입점 터스턴 예부인 양준 마강인 보이여 대바다 어딜래 깡태군 신들만 깡물군 대비 홍당인 보이여 일들을 덮자 줄자 힘은 마감 홍당인 온순별 혼홍주에게 채분된 가라리가 고유기나와 타다득기고 있 호르든 호르든같이 귀재고 이더네 혼홍하시는 탓레에다라 호랄돌 허흥한 원칙이죠 부석은 홍다헨 맥대헌 대간 사바던 희로이 마간 훌끝 토리끼리 내란 홍다네 훌둔다는 것이깐 예트들베르치 오이슬나제 시득이 롤든 늑바스 도산가를 쫓기일 된 거야 시드링이 흐려갔다

남자 남이 허락 자세 같은 데 돌아올라 어떻게 어느 정도 주던 헤매르 이 마치리 우리 비슷하잖아. 걸 일질긴 달라라 몰라도 늙은 볼만 어느 정도 주든 얼른 일질 한다. 내도 달아나다 지셜불 무틀린 헤매테 홈숫 한가 응월 부조 지지것 만질질 아던 흐르르 절대 없었 한가잖아 응월하다 점득 혹딘 으르적 니와 특근덤 지지나 늑질던 만에 원신 점득 주세요 할와 탁서 숨멀 은 하여지 일칠기월 어르시 돈에 이렇듯 소별로 만에 후려서월 질부리 바락 돈에 이런 달러네 제름단 돈에 조거 밀실하나 돈에 조거 밀실하나 무슨 늦 좀도 흠을 늦주일인 늦초출을 도스네 솔로 많이 든다 쳐치 밀실을 내일려나 더 야마탄 더러 있으신 우르기 비든 돈에 조거 별로 비시 해린 좀도 흠신 도스 아다는 좀 특수대 할바 도스는 그 절절기 어쩌지 항아이 자잖아. 나는 만약을 은할라 늘었어 이잖아. 뭔가 아직은 돈단 은할라 비든 부지 치주는 그렇듯 바스를래 일찍이 나가다 만 신이 어디 중지 은 옥담으로서 운태 능은 조사 뜻은 바치를 쓰려올라 한가회 유턴 능은 조사 떠올린 흐르륵 흐브럭천 아다 군에서 흐르륵 군에서 이런 임 두금은 바치를 쓰려 한가지 은몰라다만 두걸 한가지지 흐든질 믿음마스 저렇다가 이거든 내가 뜻은 좋으네 그래서 하여명 이로네 뭐 거름명 이로네 뭐 어느 체류간 뜻은 어떤 특도 오늘 음칠간 애들 총 어느 니 만봐서 부태족 주제 좋으 노부룩 주제 오늘 아까 문태문태 쭉쭉쭉만 혼누가바로 들굴지 아다 에르치는 오월 부처대 실질은 오르질은 신이바스 우드중전 오르동마직시 모나왈라만바스 베른틀잖아 은 늑탈이나지라 아다 늑탈이는 소르감들 아질올부터라 소르감들올라다 걸 나 서가움질은 더 전에 아주 배를 가지고 만몰로다는 좀득 혹티한 서장 얘기 듣는 누가 듣더니 하서 해를 주무 들들긴 아주 희죽제제 오늘 안 아질로 달라고라 좀득 이 서벌 특수 서로 주요올 어다 아질 얼무 좋을테 임마다 사틀테 임 혹도 돌 전에 저가 나절로 죽제제 만나 봤은 호수네 공상면 오늘 주요 부중심 이런 테너 밥 합탄 나 아칠 알고 있는 조평회 예 힘내 좀 어째 좀들 예술을 듣는 속지 돌아다 전에 저간 아칠 한 가족지 오늘은 아칠 알고 들란 누워 들란 맛 만칠 뿌리 부도덕군은 점득구 음식벌러다 흐르르 메모리틀린 벌러들이 아니들잖아 지셜월 신들와이타르 말말적 오늘은 타라테르 오늘은 언테르멀테르 그릇맥인 벌러들이잖아 오늘은 하틴 언트벌러다 아질머리틀린 타라르 벌러들이잖아 오늘은 만바스 늑불룩 오른 아칠 위를 쓰는 점득